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리는 노래는 장종 노래 서력의 봄. 함께 하시죠.

0: 就真把干部留给马兰家送，那就算把金了，没人给的退出退出退出。
1: 네, 이어서 장종노래 한 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차 타고 서장 가요.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은 까자흐족 노래입니다. 첫 곡입니다. 당신을 그리며.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은 위글종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사랑.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0: 함께 번영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 끝곡으로 한혜연, 김상훈 가수가 부른 노래 숙명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아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재정부, 세무총국, 공업정보화부가 3일 공고를 발표하여 에너지 절약 자동차와 신에너지 자동차의 차량 선박세 우대 정책을 조절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에너지 절약 자동차에 대한 차량 선박세 절반 감면 정책이 취소되고 전기 상용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상용차에 대한 차량 선박세 면제 정책이 취소됩니다. 해당 정책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에 따르면 전기 승용차와 연료전지 승용차는 차량 선박세의 과세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차량 선박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공고 규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납세자가 공고 시행 이전에 취득한 전기 상용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상용차, 에너지 절약 자동차는 더 이상 우대 정책을 받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차량 선박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전기 상용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상용차, 에너지 절약차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에 첨부된 차량선박세 목세액표에서 결정한 차량의 구체적인 적용세액에 따라 차량선박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높은 차원에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이어서 문화중국행 코너에서 장서 문화의 도시 명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린 다음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중국 문자 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제76부를 보내드립니다.
1: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높은 차원에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스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반드시 녹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높은 차원에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 번째 100년 분초 목표를 달성하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기한 새로운 요구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5일체 총체적 배치를 통합해 추진하고 4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면서 사상, 법률, 체제, 조직, 기풍면에서 전방위적이고 전지역적이며 전과정적으로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일련의 근본적이고 개척적이며 장구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일련의 중국 특색을 구현하고 시대 정신을 체현하며 인류 문명 발전 진보를 선도하는 새로운 이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창조적으로 제기해 스금평 생태문명 사상을 형성했고 우리나라의 생태문명 건설이 인식으로부터 실천까지 모두 역사적이고 획기적이며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생태환경 복구와 개선은 하나의 장기적이고 강고한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기에 단번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생태환경의 질이 안정적으로 량호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아직 확고하지 못하고 생태환경 상황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대중의 염원과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는 목표,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요구에 비해 아직도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높은 차원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식 현대화의 길을 견지하는 데서의 내적 요구입니다. 창건된 지 100년 이래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영도해 중국식 현대화라는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했습니다. 이 길은 많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건설하고 물질 문명 건설과 생태 문명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중시를 돌리며 생산이 발전되고 생활이 부유하며 생태가 양호한 문명 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00여 년에 달하는 인류의 현대화 과정에서 현대화를 실현한 나라와 지구는 30개를 넘지 않고 인구도 10억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4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기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들이 걸었던 옛길로 따라 나아간다면 자원을 대량으로 소모하고 환경을 오염할 수 있기에 유지해 나가기 어렵고 또 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생태문명 건설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정과 실제로부터 출발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높은 차원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생태문명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는 데서의 전략적 요구입니다.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선 후 새로운 발전 구도를 서둘러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전략적 추진하에 우리나라의 생태문명 건설은 탄소 배출 감축을 중점적인 전략적 방향으로 삼고 오염물 배출 감소와 탄소 배출 감축의 협동적인 효과성 향상을 추진해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녹색 전환을 촉진하고 생태환경의 질이 양적인 변화에서 질적인 변화로 개선되도록 하는 관건적인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때문에 녹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본 국책을 견지하고 계속해 절약과 보호를 우선시하고 자연적으로 복구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며 산업구조 조정, 오염정비, 생태보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합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공간구도, 산업구조, 생산방식, 생활방식을 형성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높은 차원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와 사회발전에 전면적인 녹색 전환을 힘써 추진하는 데서의 현실적 요구입니다. 녹색은 핵심이고 관건은 전면적이며 중점은 전환입니다. 생태우선적이고 녹색저탄소적인 질높은 발전의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가며 탄소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중립 관련 사업을 생태문명건설의 전반적 포치와 경제 및 사회발전의 전반적 구도에 포함시키고 계속해 오염물 배출 감소와 탄소 배출 감축에 협동적인 효과성 향상을 실현하는 것을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주력점으로 삼고 정밀화되고 과학적이며 법에 의한 오염 퇴치를 더욱 중시하고 환경 오염에 대한 예방 퇴치를 깊이 있게 추진해 산업 구조, 에너지 구조, 교통 운수 구조 등에 대한 조정과 최적화를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국토공간개발보호구도를 최적화하고 생산공간의 집약화와 고효율화, 생활공간의 쾌적성, 생태공간의 무공해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선립 후파의 원칙을 견지하고 안정적인 신에너지의 대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석에너지를 질서있게 점차 감소시키고 청정하고 저탄소적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형에너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모가 크고 오염물 배출량이 많은 프로젝트의 맹목적인 발전을 결연히 억제하고 녹색 저탄소 산업이 경제 총량에서의 비중을 힘써 높여 녹색적이고 저탄소적인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의 형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0: 지금까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높은 차원에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들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순정.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장서 문화의 도시 명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93번째는 장서 문화의 도시 명파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가 현대적인 심수항만과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두터운 인문경관이 하나로 어우러져 명파를 유구한 문명을 보유한 항만도시로 만듭니다. 동쪽으로 주산제도를 마주한 명파는 북쪽으로 항주만과 이웃하고 남쪽으로 천대산과 연결된 절강성 제2의 도시입니다. 당나라 때 도시 조성을 시작한 명파는 11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명파는 원래 명주라 불렀고 역대로 주와로 부의 소재지였습니다. 명나라 때 국호를 피하고 해역의 안정과 파도의 평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명파로 개명해 오늘날에 이릅니다. 명파에는 물길이 얼기설기합니다. 명파성의 동쪽과 남쪽, 서쪽에 여섯 갈래의 강물이 흐르고 도심은 세 갈래의 강물에 의해 삼족 정립의 구도를 형성하는 해서구와 강동구, 강북구, 세구로 분류됩니다. 도심에는 경치가 수려한 호수 월호가 자리해서 명파는 성 밖에 여섯 물줄기가 흐르고 성 안으로 세 갈래 강물이 흐르며 도심에 호수 하나가 있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자랑합니다. 독특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명파는 일찍 당나라 때 고대 중국의 해상 비단의 길과 해상 도자기의 길의 시점이었고 1840년 아편전쟁 후 개항해 중국의 유명한 항만도시로 되었습니다. 현재도 명파는 고대의 해운 부두와 공관, 회관 등 항만 특색이 다분한 문화재와 사적지들을 많이 보유합니다. 그중 안경회관은 강남에서 유일하게 천우궁과 회관을 겸한 고건물입니다. 청나라 때인 1850년에 신축한 안경회관은 바다 신의 제사를 지내고 상선주들이 모임을 가지는 장소였습니다. 벽돌 조각과 석각, 목각 등 명파의 전통 공법을 이용한 안경회관은 근대 지방공예의 대표작입니다. 명파의 장서 문화 또한 세상에서 이름이 자자하며 명파에는 수만 권에 달하는 도서를 소장한 장서루가 적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장서루는 바로 남국의 서성이라 불리는 천일각입니다. 명나라 병부우시랑 범흠의 장서로인 천일각은 4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천일각 명칭은 역경에 나오는 천일생수에서 취했습니다. 대량의 장서를 보유한 천일각에서는 엄밀한 도서 보존 제도와 고대 민간 장서가의 풍모도 엿볼 수 있습니다. 청나라 권룡제는 사고 전설을 소장하기 위해 특별히 전문 요원을 명파에 파견해 천일각의 규격을 알아보고 이 장서루를 모방해서 중국 전역에 장서루를 신축하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로부터 북사각으로 불리는 문원각과 문현각, 문수각, 문진각, 그리고 문회각, 문종각, 문란각 등 남삼각이 세워지고 천일각은 세상에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명파의 풍부한 장서 문화는 현지의 뜨거운 학풍과 많은 명인들로부터 기원합니다. 절강성 동부의 중심 도시인 명파에서는 당나라 서예가 우세남, 명나라 사상가들인 왕수인과 황종이 등 많은 문화의 명인이 났습니다. 영파의 문인들은 영파에서 식을 줄 모르는 학풍을 형성한 동시에 삼명학파와 양명학파, 절동학파 등 지방 특색이 짙은 다양한 학파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절강 동부의 문화 중심지인 영파에는 예로부터 불교가 성행해 오늘날도 천동사와 아육왕사, 설두사, 보국사 등 많은 절이 보존되어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를 이룹니다. 태백산 자락에 위치한 천동사는 서진 때인 280년에 신축된 절입니다. 불교 선종의 5대 절인 천동사는 전각과 루각 등 다양한 건물 30여 채를 거느린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설도산 산중에 위치한 설도산은 서진 때 신축되어 천여 년 전의 송나라 때 최고의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설도산은 미륵불의 도장으로 현재도 미륵불상을 공양하고 있습니다. 령산 산마루에 위치한 보국사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대웅보전 건물입니다. 못 하나 사용하지 않고 나무로만 지은 대웅보전은 900년의 비바람에도 여전히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킵니다. 서진 때인 282년에 신축돼 17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0: 아유광산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아소카 왕의 이름으로 명명한 천년의 고찰입니다. 산발을 따라 조성된 아유광사의 중심선에는 산문과 천왕전, 대웅보전, 사리전, 법당, 장경루 등 절의 웅장한 주요 건물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1678년에 지은 사지전에는 정교한 석각이 새겨진 사리석탑 1기가 보존되어 있는데 그 사리탑 내부에 보석으로 장식한 탑정이 있고 탑정의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명파의 산수는 각자 서로 다른 아름다움을 유지합니다. 절동 제1의 폭포로 인정되는 설도산 천장암은 땅을 차고 하늘 높이 우뚝 솟은 푸른 산봉우리, 아찔한 천길벼랑에 하얀 비단 걸려 하늘 그립니다. 절동 제1의 호수로 인정되는 산 좋고 물 맑은 동전 풍경구에는 서호의 운치와 태호의 웅장함을 모두 갖추었다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또 자연경치가 빼어난 천동 산림공원은 푸른 소나무 숲이 끝없이 펼쳐지고 푸른 청산 속에 자리한 예스러운 봄왕궁이 조화를 이룹니다. 그 밖에도 영파의 주변에는 아름다운 경치의 관광지가 많습니다. 영파의 서남쪽에 있는 오룡담에는 전설이 깃들어 아름다운 자연의 신화적 색채를 가미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먼 옛날 동해 룡왕의 한 아들이 형제 자매들을 피해 수정궁을 나와 룡강과 장계하를 거치고 룡왕계를 통해 삼용산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때는 태양이 뜨거운 여름이라 룡의 비늘이 말라서 당장이라도 타버릴 것 같아서 룡왕의 아들은 한 구간을 가고는 담소를 만들어 놓고 뒹굴며 쉬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다섯 개의 담소가 바로 오룡담이라는 전설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왕룡계의 수원지는 해발 고도 600m의 전봉관 일대입니다. 산세가 가파른 관계로 왕룡계는 오랜 세월 동안 흐르면서 바위에 움푹 패인 저지를 만들었는데 현지인들이 용을 유난히 좋아하기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다섯 담소에 오룡담이라는 이름을 달아주고 아름다운 전설도 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파는 중국의 유명한 화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향항과 오문, 대만 등 지역, 그리고 세계 각지에 있는 영파 출신의 중국인 후예가 수십만 명에 달하고 그들 중에는 현지의 정계와 경제계, 학계에서 활약하는 명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영파의 지방극과 예술은 짙은 향토적 색채를 띱니다. 영파에는 살아도 죽어도 일편단심 서로를 사랑하는 련인 량산백과 추경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한 량축문화공원도 있습니다. 영파의 전통공예는 아름다운 모양과 독특한 품격으로 전국적으로 높은 명성을 자랑합니다. 그중 공법이 정교하고 색채가 화려한 채색의 칠기, 정교하고 우아한 전통 가구,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영파 자수, 부드럽고 반들반들한 돗자리 등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1: 지금까지 장서 문화의 도시 영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국무원에서 최근 교육발전 15차 5개년 계획을 인쇄 발부했습니다. 계획은 성급통합, 현중심 및 시현결합, 기초교육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기초교육 12년제 학제체계를 통합설계해 양질의 교육과정과 자원공급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무교육 연한 연장을 탐색하는 내용이 포함돼 학부모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한 집단화 학교 운영 및 도시농촌 학교 공동체 건설을 심화하고 의무교육학교 표준화 건설을 전면 추진하며 기숙학교와 농촌 소규모 학교 운영을 내실화할 방침입니다. 계획은 중소학교 햇빛 학생 모집 특별행동을 지속하고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과 교육 품질 향상을 통합 추진하며 방과 후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령 인구 예측 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조건이 허락되는 지역에서 중소학교 봄, 가을 방학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대학생 자금 지원 상담 전화를 개통하여 대학 신입생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입생에게 자금 지원 정책에 대한 상담과 도움을 제공합니다. 각성 자치구 직할시와 중앙부속 대학교도 동시에 상담 전화를 개통했습니다. 자금 지원 상담 전화 번호는 010-6609-7980, 010-6609-6590이며 접수시간은 매일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교육부는 광범한 학생들에게 각종 사기와 불량 캠퍼스 대출에 대한 주의를 특별히 당부함과 더불어 낯설고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 전화, 위챗 친구 등에 대해서는 쉽게 믿지 말고 답장하지 않으며 송금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모, 선생님, 학교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7월 2일부터 6일까지 칼끝에서 피어나는 꽃, 독창적인 장인 정신, 길림 도화 민간 도화 예술 전시가 북경 국가대극원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정품 화작 전시, 지역 문화 관광 소개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도화 도화의 독특한 예술 매력과 길림의 짙은 지역 문화의 저력을 다양하게 선보였습니다. 국가대극원은 북경의 핵심 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예술의 전문성과 대중 전파성을 겸비해 무형 문화유산이 도시 예술시장과 접목하고 현대 미학 시야에 녹아들 수 있게 하는 훌륭한 창구이기도 합니다. 전시 정리에 전시된 도화 작품들은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장백산과 송화강 등 길림의 대표적인 산수 풍경이 생생하게 표현되었고 시골 전원의 모습과 본토 민속도 사실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작품들은 섬세하고 능숙한 칼솜씨와 풍부한 화면의 깊이로 도화 도화만의 독특한 예술적 특색을 뽐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작품 전시 플러스 동태 체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시 외에도 현장에서는 다양한 도화 특색의 문화 창의 상품들이 전시되었으며 도화 전승인들이 강철 칼로 직접 창작 기예를 시연하며 독특한 질감과 립체감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도화 민간 도화는 연변의 대표적인

0: 문화 IP로서 도나 씨가 두 차례나 중국 민간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선정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아 김성 왕청현 대흥구진 하서촌에서 연변 정읍문화교류중심의 주최하에 김태국 작가가 편저한 홍색 연변, 연변 애국주의 교양기지와 봉화 속의 공동체 출간 좌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좌담회에 앞서 성룡대교, 량성룡 옛집, 량성룡 사적 전시관, 방공호 등을 참관하며 항일투쟁과 국방기지 건설의 역사 현장을 돌아보고 혁명 선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습니다. 홍색 연변, 연변 애국주의 교양기지는 국가급, 성급, 주급 애국주의 교양기지 18개소의 기본 정황과 전시 내용을 체계적으로 소개한 도서입니다. 연변 혁명 열사 등문, 소왕청 마촌 항일 유격 근거지, 동북 항일 연군 한총룡 미령 유적지 등 주요 홍색 유적과 함께 동장염, 주덕해, 진한장, 한라견, 김상화 등 혁명 선열들의 사적, 한총룡 매복전, 라자구 전투 등 중요 역사 사건을 담았습니다. 봉화 속의 공동체는 김일성 출신 항일 열사들의 전기를 집대성한 도서로 김일성 항일 투쟁사를 폭넓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두 도서는 14차 5개년 국가 중점 출판물 출판 기획 프로젝트와 민족 문자 출판 전문 자금 지원 프로젝트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도 김일성 중점 도서로 지정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두 권의 도서가 연변과 김일성의 홍색 역사와 혁명 정신을 계승 전파하고 홍색 문화 관광 발전과 애국주의 교양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운춘 통상구에서 일전에 10대의 국제전자상거래 화물운수 차량이 처음으로 출경 통관 검측을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이는 이 통상구가 본격적으로 기능 검사 단계에 들어섰음을 상징합니다. 신운춘 통상구는 국내 인류 연변 통상구 기준에 맞춰 계획 건설되었으며 전반적인 건설 수준, 시설 배치와 종합 봉사 능력이 전국 동류 연변 도로 통상구에서 선두 수준입니다. 통상구가 전면적으로 개방되며 훈춘의 연변 지역 우세와 국제 산업 우세를 충분히 분출시키면서 국제 전자상거래, 해산물 수입, 완성차 수출 등 특색 무역 업태를 꾸준히 성장시켜 전성 대러시아 개방의 전반적인 능력을 전면적으로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현재 신훈춘 통상구는 검사, 조사, 시정, 보안 병행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행하고 3일마다 한 가지 통관 업무를 새로 증가하는 순서에 따라 상품차, 해산물 등 전체 품목 통상구 업무 검측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 적용 범위를 꾸준히 확장하는 한편 통관 과정을 최적화하고 검수 심사, 전반적 사용 투입 등 재반 마무리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훈춘 통상구는 7월에 검수를 통과하고 사용에 투입되어 전체 품목 규범화, 상시화 통관 운영을 실현할 전망입니다. 훈춘시 관련 책임자는 훈춘시는 새 통상구의 플랫폼 우세를 기반으로 대러시아 경제무역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국제 특색 산업의 질 향상 규모 확대를 실현해 전성 대외개방 최전선 창구를 힘써 구축함으로써 길림의 전면 진흥이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는 데 힘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오늘의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중국 문자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0: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중국 문자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건설된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중화 한자 문화의 과학적 보호, 전시, 연구를 일취한 곳이자 전국의 과학 대중교육 기지와 애국주의 교육 모범이 되는 곳입니다. 2009년 11월 16일에 첫 번째 단계가 완공돼 개관한 중국 문자 박물관은 이어서 2022년 11월 16일에는 계속된 건축 공사와 한자 공원이 완성돼 총 470무의 부지 위에 펼쳐진 심오하고 흥미로운 중과 문자의 세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곳은 선원관, 회문관, 박물관 등 주요 건물과 한자 공원을 포함해서 독특한 주제, 완벽한 기능 그리고 특별한 스타일링을 자랑하는 현대적인 문자 문화 중심지입니다. 선원관, 회문관, 박물관의 건축은 상공에서 봤을 때 마치 합자를 형성하듯 설계되어 있는데 이런 천인 합일의 우리나라 전통 문화 이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선원관에서는 한 조각 갑볼이 세상을 놀라게 하다와 중국 문자 발전사를 통해서 중국 문자의 발전 과정을 관람객들에게 펼쳐 보입니다. 회문관은 한자 민소, 조소 경림, 서원 영화 등을 통해서 문자 발전의 백미와 중요한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석하며 문자 문화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잘 입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박물관에서는 자리 건건을 통해서 한자의 해석 과정을 경험하며 교육적이면서도 즐거운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자 공원은 박물관 양쪽에 위치하며 총 214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이곳에는 한자의 구는, 한자의 변화, 한자의 재미, 한자의 아름다움, 한자의 온율, 한자의 힘 등 6가지 한자 문화 전시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중국 문자 박물관 방문은 단순히 박물관 관람을 넘어서 중국의 문자와 언어에 대한 심오한 이해와 그리고 수천 년에 걸친 중국 문화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을 방문하신다면 중국 문자의 발전과 그 아름다움 그리고 이를 통한 중국 문화의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중국 문자 박물관에서 시작되는 문자와 문화의 여행을 함께 떠나보시죠.
1: 지금까지 중국 문자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림준걸 가수가 부릅니다. 밤이 낮에 묻는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2: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차량이 홍수에 빠져 두 명이 고립된 위급한 상황에서 지나가던 목축민이 밧줄로 생명의 다리를 만들어 사람을 구조한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신강 바얀골 몽골 자치주 차말현 산간 지역은 계속된 폭우로 산사태가 유발되었습니다. 집차 한 대가 물에서 달리다 고립되었습니다. 위급한 시각 지나가던 목축민이 밧줄을 던져 생명의 다리를 만들어 갇힌 두 사람을 성공적으로 구출했습니다. 당시 급류로 인해 오프로드 차량 한 대가 도로에서 떠내려갔고 차체의 거의 절반이 이미 침수되었습니다. 차 안에 두 명 운전자와 승객은 위험을 깨닫고 즉각 차에서 내려 물을 건너려고 시도했지만 산사태의 충격으로 그들은 똑바로 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온몸이 흙탕물에 흠뻑 젖어 언제든지 급류에 휘말려갈 수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 지나가던 목축민들이 밧줄로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목축민 누르하는 곧바로 물었습니다. 차에 아직 사람이 있습니까? 강가에서 힘껏 밧줄을 잡고 한때 홍수로 뛰어들어 사람을 구하려 했던 사람은 누르한의 남편이 24세의 카이세르였습니다. 22일 오후 그와 아내 누르한은 어머니와 또 다른 목축민 친구와 함께 목축지에서 산을 내려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산사태가 길을 막아서 그들은 차를 먼저 하천 동쪽 강변에 주차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휴가 방안을 논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위험에 처한 오프로드 차량이 카이세르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오프로드 차량은 바로 홍수에 휩쓸렸는데 절반까지 헤엄쳐갔을 때 그들마저 홍수에 휩쓸렸습니다. 카이세르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저는 즉각 차에 있는 두 묶음의 밧줄을 연결한 후 강물에 두 번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의 양말에 돌을 담아 갇힌 사람들에게 던졌고 그들은 그것을 잡았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아내 누르한과 남편은 함께 밧줄을 들고 앞으로 달려갔고 두 사람은 힘을 합니다.

0: 현지 광산 건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기업의 책임자로 이번 사고는 물자를 배달하는 길에 발생했습니다. 그 SUV에는 산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준비한 고기, 채소, 과일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원광초는 매주 두 번 산에 올라가 물자를 전달해야 하는데 이 길을 그는 이미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이곳은 폭이 5-6m로서 매우 평범한 물길입니다. 평소에는 강에 돌멩이만 있었습니다. 이번 홍수로 인해 위험에 빠진 것은 상상밖의 일이었습니다. 목축민들의 소박한 선의와 두려움 없는 용기는 그들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절망적이었고 숨을 쉴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두렵습니다. 홍수 강변은 고비 사막이었기에 침수가 쉽게 발생했고 물살이 매우 거세 참으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지 목축민들이 우리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었습니다. 원광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륙지에 도착한 후 원광초 두 사람은 온몸에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카이세르 가족은 옷과 음식을 꺼내주었고 남은 물 한 병을 그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30분 원광초가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6월 23일 오전 집에 돌아온 카이세르는 이번 인명구조 경험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는 중요한 시각에 앞장서 밧줄로 생명의 다리를 만들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23일 구조된 원광초 등은 초대를 받아 카이세르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생사의 기로에서 탄생한 우정은 따뜻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차량이 홍수에 빠져 두 명이 고립된 위급한 상황에서 지나가던 목축민이 밧줄로 생명의 다리를 만들어 사람을 구조한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진시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3: 진시황은 조나라의 대상 여비류의 도움으로 즉위한 장량왕의 아들로서 기원전 259년에 태어나 13세에 즉위했습니다. 진시황은 기원전 221년 전국시대 한, 위, 조, 초, 연, 제나라 등 6개 나라를 징벌해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했으며 스스로 황제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진시황은 봉건제를 폐지, 전하를 36개 군으로 나누고 군 밑에는 현을 두는 군현제를 시행해 중국 최초의 중앙집권체제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진시황은 또한 도량형과 화폐를 통일했습니다. 한홉, 한되, 한말이라든가 길이의 단위인 보, 장 등이 각국에서 약간씩 달랐습니다. 되나 말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한 말이 어느 나라에서는 한 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전국의 도량형을 엄격히 동일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조나를 통일했던

0: 바로 그 해에 실추됐습니다. 화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의 화폐가 전국에서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시황은 문자도 통일시켰습니다. 전국시대 각 나라마다 글자의 형태가 달랐습니다. 그 근본은 은나라의 갑골 문자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자체가 달랐고 제각기 다른 문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시황은 진나라의 소존이라는 글자의 형태를 천하의 문자로 정하고 나머지 문자들을 폐지시켰습니다. 같은 문자가 전국에서 통용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의사소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됩니다. 진시황의 통일 정책으로 또 하나 유명한 것은 동괴, 즉 박휘, 폭을 통일한 것입니다. 당시 각국은 제각기 다른 나라의 수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박휘 폭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수레는 대부분 전차였습니다. 말이 끄는 전차는 도로에 깊은 바퀴 자국을 만들고 그곳이 레일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레일에 차륜을 넣어서 수리를 달리게 했던 것입니다. 전차는 싸움을 위한 것이므로 타국의 전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퀴 자국의 폭을 다르게 해 두 면적의 침입을 막는 데 효과가 컸습니다. 바퀴 자국의 차이는 전국적인 교통의 흐름을 저해시킨다고 여긴 진시황은 전국에 치도라는 도로를 만들고 차륜의 폭을 통일시켰습니다. 그 후로 각지의 교역이 번창하게 됐고 산업경제가 활성화됐습니다. 진시황은 북부지역 소수 민족들의 잦은 침략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수축했으며 상업을 장려하고 남서부로 원정을 벌여 진의 통치 영역을 서남부, 동남 연해 지방, 주강이 흐르는 광동성까지 넓혔습니다. 진시황은 중국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라 할 수 있지만 그의 폭행은 공족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만리장성의 구축은 당시 인력과 물력, 과학기술 수준의 제한으로 고액의 자금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사상자를 초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시황은 또한 토목공사를 크게 벌려 호화로운 공전 아방궁과 자기의 능을 구축했습니다. 지금 만리장성과 소안의 진시황릉 병마용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됐습니다. 진시황의 다른 하나의 폭정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분소갱요입니다. 사상적으로 전제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원전 213년 진시황은 궁중에 소장한 진사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역사책과 유가 경전을 전부 소각할 것을 명했고 지원은 이런 경전을 소장하거나 전파하는 학자들을 생매장했습니다. 진시황은 통일 11년 만인 기원전 210년에 사망했는데 이후 진나라는 기원전 202년에 농민 봉기로 멸망했습니다.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시킴으로써 중국 역사의 장기적인 분열 국면을 결속지었으며 한민족을 주체로 한 강대한 다민족 봉건제국을 창건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중국 역사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1: 지금까지 진시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3: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주황이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박민걸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4: 중앙인민광播电台 민族广播.
5: 携手新时代 奋进新征程 新时代新征程 新伟业
4: 听原著学原文悟原理 治国方略
6: 习近平关于加强党的作风建设论述摘编 中共中央党史和文献研究院编
7: 4. 中央八项规定是改进作风的切入口和动员令，是长期有效的铁规矩、硬杠杠。我们抓中央八项规定贯彻落实，看起来是小事，但体现的是一种精神。中央八项规定都抓不好，坚持不下去。 还搞什么十八项规定、二十八项规定？抓四风要首先把中央八项规定抓好，抓党的建设要从四风抓起。办好一件事后，再办第二件事，让大家感到我们是能办成事的，而且是认真办事的，这样才能取信于民，取信于全党。 大家担心防范四风的制度能不能建立起来，是不是有用，是不是稻草人，行胜于言。比如今年中秋节，中央纪委抓月饼，看起来是小事，其实是抓这后面隐藏的腐败。抓了中秋节，抓国庆节；抓了国庆节，抓新年；抓了新年，抓春节。 抓春节、抓清明节、抓端午节，就这么抓下去，总会见效的，使之形成一种习惯、一种风气。选自在参加河北省委常委班子专题民主生活会时的讲话，2013年9月23日到25日。我们抓八项规定，抓作风建设，为什么要扭住不放？ 就是要落到地，巩固下来，长效化，那么成绩就很了不起，才有集中精力办一些新的事的前提条件。选自在参加河南省兰考县委常委班子专题民主生活会时的讲话，2014年5月9日，党的十八大后，党中央从立规矩开始，首先制定了八项规定。 随后陆续出台一系列制度，各级根据中央八项规定精神，在联系服务群众、规范权力运行等方面制定和修订了一批工作制度和管理制度，制度的笼子越扎越紧。针对干部工作生活的监督制度已基本建立健全，下一步就是要严格执行。 选自在第十八届中央纪律检查委员会第五次全体会议上的讲话，2015年1月13日。千里之堤溃于蚁穴，一个人的腐化变质违法，都是从小的生活问题、吃喝问题违反八项规定开始的。通过加强巡视工作，严明党的纪律。 使纪律不流于形式，防止纪律变成一个很松很软的东西，真正强化刚性约束。选自在中央政治局会议审议巡视工作条例修订稿时的讲话，2015年6月26日。风化俗成需要时间。 落实中央八项规定精神是一场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국가과학기술 장려대회, 량원 원사대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0: CCTV 속평이 과학기술 혁신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착실하게 지원하고 인솔하자라는 제목의 론평을 발표했습니다.
1: 습근평이 기층 업무 방법에 관한 중요한 논술 학습 독본이 출판 발행되었습니다.
0: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 제2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 장려대회, 중국과학원 제22차 원사대회, 중국공정원 제18차 원사대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가 8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대회에 참석해 국가 최고 과학기술상 획득자 등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는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관건 공략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역사적 기회를 다잡고 시대 도전에 대응하며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다그쳐 추진하고 2035년까지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는 목표를 향해 확고한 발걸음으로 매진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지탱하고 인솔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가 대회를 주재하고 조락재, 왕호녀, 재기, 리희가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가 장려 결정을 손독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대회가 시작되자 모두가 기립하여 국가를 높이 불렀습니다. 정설상 부총리가 2025년 국가과학기술 장려에 관한 중공조항과 공무원의 결정을 손독했습니다. 의식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습근평 총서기가 2025년도 국가 최고 과학기술상을 획득한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 진립천 원사와 중국전자과학기술그룹 제14연구소 분독원사에게 메달과 증서를 수여하고 이들과 뜨겁게 악수하면서 축하를 표했습니다. 여 습근평을 비롯한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두 명의 최고상 수상자와 함께 국가자연과학상, 국가기술발명상, 국가과학기술진보상, 중화민공화국 국제과학기술협력상을 수상한 대표들에게 증서를 발급했습니다. 2025년도 국가과학기술상은 총 258개 항목과 11명 과학기술 전문가를 선출했습니다. 그중 국가 최고 기술상 수상자는 2명입니다. 국가자연과학상은 51항으로 그중 1등상 3개, 2등상이 48개이고 국가기술발명상이 58항으로 그중 1등상 3개, 2등상이 55개이며 국가과학기술진보상이 149항으로 그중 특등상 3개, 1등상 13개, 2등상 133개입니다. 그리고 9명 외국 전문가에게 중화민공화국 국제과학기술협력상을 수여했습니다. 열렬한 박수 소리 속에서 습근평 정석이가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정석이는 18차 당대회 이래 당장은 과학기술 혁신을 현대화 건설의 돌출한 위치에 놓고 과학기술 강국의 정사진을 체계적으로 모색했으며 혁신 견인 발전 전략 실시를 깊이 추진하고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전면 심화하여 과학기술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인 변혁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과학기술 참여자, 기여자로부터 개척자, 인솔자로 다그쳐 전변해 혁신력 상승이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은 인류의 생산 생활 방식과 세계 발전 구도를 심각하게 변혁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새 정세, 새 요구에 적응하고 한층 더 유력한 조치를 취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를 실속 있게 해결하고 과학기술 사업에 관한 당정의 재반포지가 전면 관철되도록 잘 추진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과학기술 혁신 체계화 공략 능력을 증강하고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 효능을 격상시켜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네 가지 지향의 전략적 방향성을 견제하고 과학기술 전략 계획, 정책 조치, 중대 과업, 과학 연구 용량, 자원 플랫폼, 지역 혁신 등 분야의 총괄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 중대 과학기술 혁신과 보치와 조직 실시 기제를 완비화하고 과학연구 토대와 조건의 자주적인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기능에 대한 정리와 분포를 최적화하고 과학협동과 자원 공유, 5세 보완을 추진해 합니다. 각 차원의 과학기술 사무에 대한 일괄 지도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동, 지역 연동의 제도적 배치를 형성해야 합니다. 습금형 정소기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과학기술이 현실 생산력을 향해 전환하는 통로를 개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은 응용의 방향성을 돌출해하고 산업 혁신은 과학 문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기술 이전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다원화 응용 전공과 고수준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자주적 연구개발 기술 제품의 보급 광유 승격을 촉진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완비화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혁신에 적응하는 과학기술 금융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습금형 종석이는 과학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있다면서 과학과 교육의 협동적인 인재 양성 기제를 최적화하고 우수한 청년 과학기술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실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고 시름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청소년의 흥취와 특기, 과학적 소양, 실험 능력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광연구 잠재력을 가진 더 많은 청소년들이 과학기술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과학기술 혁신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투자 규모 증가와 효율성 향상의 동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재정의 과학기술 자금 배분과 관리 사용 기제를 완비하고 주요 과학기술 과제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투자와 공동 부담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 계획 관리를 개선하고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감독, 검사와 성과 평가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도록 더 많은 사회적 용량을 동원하고 배치해야 합니다. 습금형 정성위는 과학기술 평가 개혁을 심화하고 과학기술 평가 지휘봉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프로젝트 검토, 기관 평가, 인재 평가에서 혁신 능력과 품질, 효율성, 기여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네 가지 요일만을 강조하는 현상을 타파하고 과학 교육계의 모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합니다. 과학자 정신을 크게 발행하고 과학연구의 신뢰 구축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올바른 과학연구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과학기술 윤리와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과학기술이 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안전하고 통제 가능하며 이민에게 복지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제도와 법률 법규, 관리 규범을 완비화하고 다자간 참여와 공동관리에 제재 기제를 건설해야 합니다. 중점 분야의 윤리 기준과 지침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 안전 위험 부담 평가, 관측 예보와 비상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글로벌 기술 관리에 깊이 참여하고 중국의 주장과 방안을 광범위하게 선전해야 합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사업이 번창하려면 전 당과 전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면회와 정부는 과학기술 업무를 중요한 일정에 올려놓고 올바른 지속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진심으로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새로운 성과를 끊임없이 창출해야 합니다.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은 전국과학기술 대개와 단결해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의 방향을 파악하여 세계과학의 고봉을 향해 용감히 나아가야 합니다. 중국과학기술협회는 혁신을 탐구함으로써 최선을 다해 과학기술 종사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혁신 주도 발전을 위해 봉사하며 조민의 과학적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해 봉사하고 당과 정부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습금형 종석에는 끝으로 량원 원사들은 당과 인민의 자랑이라면서 모두가 영예를 소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과학기술의 최전선을 개척하고 중대한 임무를 짊어지며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자 정신을 실천한 데서 모범을 보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범위한 과학기술 종사자들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중요한 역량으로서 모두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인민에게 혜택을 주는 훌륭한 전통을 발휘하여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새로운 공헌을 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0: 한층 더 강화하고 15차기는 전망계획식이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정의 각종 배치를 전력으로 중시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은 높은 안목을 가지고 있으며 사상이 깊고 내실이 풍부하며 매우 강한 정치성, 전략성, 지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신시대 과학기술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전진 방향을 제시하고 근본적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깊이 있는 학습과 터득을 통해 이를 확고히 관철 이행하고 사상과 행동을 당장의 결정과 배치에 통일시켜 과학기술 업무를 잘 수행하려는 결심과 자신감을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새로운 더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진립천과 분덕이 모든 수상자를 대표하여 발언했습니다. 부분적 중공장 정치국 위원 조항석이 처석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무원 전국정령 조항군사위원회의 관련 지도자들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조항, 당, 정, 군, 군중단체 관련 부문의 주요 책임 동지, 조항과학기술위원회 위원, 국가과학기술장려위원회 위원, 각 성과자치구 직할시와 단독계획시 신강생산 건설병탄 관련 책임 동지, 국가과학기술상 수상대표, 량원원사, 부분적 외국인 원사,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 대표 등 약 4,300명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회의 앞서 습근평을 비롯한 지도 동지들이 국가과학기술상 수상대표들을 친절하게 접견하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1: 조항텔레비전 방송이 과학기술 혁신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착실하게 지원하고 인솔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표했습니다.
0: 조항조직부가 조직편찬한 습근평의 기층 업무 방법에 관한 종여론술 학습 독본이 최근 당근도서출판사에서 출판돼 전국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기층으로부터 대중 속에서 성장한 대당대국의 지도자로서 인민에 대해 항상 깊은 애정을 품고 있고 기층 업무 규칙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근무할 때나 조항에 와서 근무할 때나를 막론하고 습근평 동지는 항상 기층을 중시하고 기층을 관심하며 기층에 심입하고 기층을 지원하면서 기층을 틀어주고 기반을 다시는 것을 장기적인 계획과 근본을 다시는 방법으로 견지함으로써 일련의 이론적 의미와 실천적 가치를 지닌 기층 업무 방법을 탐색하고 형성했습니다. 습근평 동지가 기층 업무 방법을 중심으로 발표한 일련의 중요한 논술은 구상이 높고 내실이 풍부하며 사상이 깊어 기층이 무엇이고 어떻게 기층에 심입하며 어떻게 기층을 위해 봉사할 것인지 등 중대한 이론과 실천적 문제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답변했습니다. 한편 기층 업무에 대한 법칙성적인 인식을 심화함으로써 신시대 새로정에서 기층 업무를 잘할 때 관련해 방향을 가르쳐주었고 중요한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습근평의 기층 업무 방법에 관한 중요한 논술 학습 독본의 출판, 발행은 각급 당 조직과 당원 간부들이 습근평 동지의 기층 업무 방법에 관한 중요한 논술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파악하며 기층 업무를 잘하는 중요한 의의와 근본 요구, 과학적 리념, 효과적인 방법, 근본적인 보장을 깊이 터득하고 독자의 기층을 인식하고 기층에 심입하며 기층을 위해 봉사하며 당의 집권 근간을 힘써 공고히 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기층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아주 중요한 의를 가집니다. 최근 조항당 건설 업무 지도 소서는 통지를 발송해 습근평의 기층 업무 방법 론술 발췌 편성과 습근평의 기층 업무 방법에 관한 중요한 론술 학습 독본을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의 중요한 학습 내용으로 삼고 이를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는 것과 결부시키고 습근평 총소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한 연설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는 것과 결부시켜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참답게 연구하고 열독하며 학습하고 교류하며 학습과 실천을 결부하는 것을 견제하고 기층 업무 재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신시대 새로정의 기층 업무 새 국면을 힘써 개척할 것을 각급 당조직에 요구했습니다.
1: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 제2차 전원회의가 8일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중공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조항서기처 서기인 채기가 대회에 참석해

0: 감사를 표하고 당조항을 대표해 과학기술 강국 건설 개주 경기에 핵심적인 한 바통을 힘써 잘 달리자라는 주제의 축사를 했습니다. 채기는 축사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국가과학기술장려대회 량원 원사대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요한 연설을 발표함으로써 신시대 새 로정에서 과학기술사업과 과학기술협회의 업무를 잘할 때 관련해 방향을 한층 더 명확히 가르쳐주었고 중요한 준칙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깊이 학습하고 터득하며 참답게 잘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채기는 20차 당대회 이후 광범한 과학기술자들은 힘써 분발하고 게으름 없이 진취함으로써 세인이 주목하는 혁신 성과를 거두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과학기술협회 10차 대표대회 이후 각급 과학기술협회 조직은 당의 중심 과업을 둘러싸고 법과 규약에 따라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견지하고 바른 길에서 혁신하면서 과학기술의 집단적인 생기와 활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했습니다. 채기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는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관건적 공략의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광범한 과학기술자들은 과학기술로 나라에 보답한다는 뜻을 확고히 하고 과감히 자립자강의 사명을 짊어지며 사회 문명의 기풍을 이끌고 과학기술 개방 협력을 촉진해야 합니다. 각급 과학기술협회 조직은 사상 정치적 인솔과 단합 응집 봉사를 돌출이하고 중심을 둘러싸고 대국에 봉사하는 것을 돌출이하며 개혁 심화와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 것을 돌출이하고 당 건설의 인솔 역할과 엄격한 협회 관리를 돌출이함으로써 과학기술자들의 집을 잘 건설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과학기술협회 사업에 대한 지도를 한층 더 강화하고 개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부 부장 음화준과 공청단 주황 서기처 제1서기 아동이 과학기술계와 인민단체를 대표해 각기 축사를 했습니다.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0기 전국위원회 주석이며 대회 주석단 집행주석인 만강이 대회를 주재하고 제10기 전국위원회를 대표해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석태봉, 리간걸, 리설회, 진문청, 류금국, 왕소홍, 장승민, 철응, 오정룡, 왕광겸, 조영신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1: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8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외국 전문가들을 접견하고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수상한 전문가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전하고 중국의 과학기술 진보와 혁신 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공헌에 사를 표했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이 중국 과학자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여 과학기술 난제를 함께 극복하고 인류문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시상이 끝난 후 정설상 부총리는 수상 전문가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남겼습니다. 9명의 외국 전문가가 2025년도 국제과학기술협력상을 수상했습니다. 1995년부터 상을 수여해서 오늘까지 총 155명 외국 전문가, 3개의 국제기구, 1개 외국기구가 이 영예를 받았습니다.
0: 2025년도 국가과학기술상이 8일 발표되었습니다. 국가최고과학기술상은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의 진립천 원사와 중국전자과학기술그룹 제14연구소의 분덕 원사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및 판매량은 여러 해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산업의 물결의 근원을 찾자면 반세기 전 한 과학자의 인생 전환의 경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76년 36세의 진립천은 독일에서 질화리튬 버튼식 배터리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리튬 배터리 연구로 전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립천은 3년간 국내에 립각하고 또 3년 시간을 들여 국제적인 립지를 다진다는 목표를 세우고 자신에게 엄한 군령장을 내렸습니다. 진립천은 고기를 먹을 수 없었던 어려운 시기, 사람들은 작은 단층집 몇 채를 지어 닭을 키웠다면서 이런 간이 단층집을 조금 보수하여 주택으로 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진립천은 당시 집안에는 전봇대 하나가 있었는데 큰 비가 내리면 빗물이 전봇대를 따라 집안으로 흘러내렸지만 자신은 다른 데 신경 쓸 사이가 없이 일에만 몰두했다고 기억했습니다. 1988년 중국 최초의 전고체 리튬 배터리가 탄생했습니다. 2014년 중국의 리튬 배터리 생산량이 일본과 한국을 넘어 세계 1위로 도약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박민걸이었습니다.

0: 오늘은 지진 후 서로 도우면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화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사업하고 있는 모페라는 얼마 전 겪은 지진을 떠올리면 아직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녀는 당시에는 정말 정신이 아찔했다면서 익숙하던 집은 사라지고 무너진 폐허 더미만 남았고 남편과 딸 그리고 이웃 모두의 생사를 알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24일 저녁 베네수엘라에서 100여 년 만에 가장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해 3,342명이 사망하고 16,740명이 부상했습니다. 모페란의 집과 가게는 모두 지진 피해가 가장 심각한 북부 라과이라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시 먼지가 거리에 울부짖는 소리와 섞여 거리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외로움과 무력함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모페라는 갑자기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중국 카드에 약한 신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화교 친척과 친구들이 현장에 도착한 후 신속하게 구조에 나섰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차등을 비추고 어떤 사람은 맨손으로 폐허 위에 잔해를 옮기기 시작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모페라는 폐허 틈으로 딸의 캐리어를 보고 남편과 딸의 위치를 파악했고 그들은 여기 있어요 라며 흐느끼며 외쳤습니다. 베네수엘라 소방관 한 명이 좁은 틈으로 들어가 생존자를 찾았고 다른 이웃은 차에 있는 잭을 들고 그녀의 딸을 찾으러 내려갔습니다. 서너 시간의 수색과 구조 작업 끝에 모페란의 남편과 딸이 차례로 구조되었습니다. 구조 순간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당시 소녀가 폐허에서 나올 때 현장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소녀는 에스파네오로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댓글란에는 많은 화교를 포함한 네티즌들이 피해 주민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중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지원한 제1진 긴급 인도적 구조 물자가 6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근처의 니케티아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구조 물품을 접수한 베네수엘라 외교부 힐 장관은 재해 발생 후 베네수엘라의 화교 단체와 중국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면서 처음부터 구조 작업에 나선 중국인들이 집을 잃은 주민들을 돌보는 장면은 참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강진으로 통신시설이 손상되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각자 고립된 섬처럼 서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라과이라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화교 서비에범이 나서서 거주구역의 신호탑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지진 발생 후 서비에범은 여진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 가게 한 가게 돌아다니면서 생존자 동포들을 찾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면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집 슈퍼 앞 빈터에 모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서비에범은 가게를 오랫동안 운영하였기에 이 일대 지형을 잘 알고 있다면서 카라카스 해외 교포 단체가 사람들을 대피시키자면 반드시 우리 가게로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비에범의 슈퍼는 3층 건물 1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 겨우 1층 높이만 남았습니다. 다행히 직원들은 모두 탈출했습니다. 서비에범은 사람들만 무사하면 된다고 거듭 되뇌었습니다. 지진 발생 사흘 뒤 서비에범은 다른 가게를 운영하는 화교 지인들과 함께 피해 현장을 지키며 소방관, 이웃들과 협력하여 갇혀있던 모든 화교 동포들을 구출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지진 재해가 발생한 뒤 현지 해외 교포 단체도 발빠르게 움직여 피해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섭예범이 회역한 데 따르면 그가 거주하는 구역에 화교 약 20명이 구조되어 차례로 카라카스의 안전한 대피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또 다른 화교들은 자신의 집이나 가게를 정리하여 주거지가 파손된 동포들을 접수했습니다. 섭예범은 자연재해 앞에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겠는가고 말했습니다. 피해 현장을 떠나기 전 섭예범은 슈퍼에 있던 음식을 모두 꺼내 남은 이웃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진 후 서로 도우면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화교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국내외 처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마크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서는 협력해 인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사천과 소장의 경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군사 전문가들이 해독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마크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우리가 중국 공산당의 100년 발전 로정을 돌이켜보면 중국 공산당과 마크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가 시종 함께 상생하며 같은 방향으로 동행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마크스주의를 선택했기에 생겨났고 동시에 마크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1927년 9월 모택동은 추수봉기를 용도하는 과정에서 저가 실력 차이가 너무나도 현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봉기가 엄중한 좌절을 당한 후 모택동은 중심 도시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고 적의 통치 역량이 박약한 정강산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촌에 가서 혁명 근거지를 창설하고 농촌으로부터 도시를 포위하고 무장으로 정권을 탈취한다는 혁명의 새로운 길을 점차 탐색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혁명의 새로운 길을 탐구한 데서 모택동은 생동한 혁명 실천으로 무엇이 마크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인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크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실천이 끊임없이 추진되면서 마크스주의의 중국화라는 이 과학적인 명제도 제기되었습니다. 1938년 당 6기 6차 전원회의에서 모택동은 새 단계를 논함이라는 보고를 할 때 추상적인 마크스주의는 없고 구체적인 마크스주의만 있다고 했고 만약 중국의 특점을 떠나 마크스주의를 논한다면 그것은 추상적이고 텅 빈 마크스주의일 뿐이라고 제기했습니다. 마크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가 무엇인지를 논의했다며 다시 두 번째 문제 무엇 때문에 마크스주의를 중국화, 시대화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짧은 동영상 보겠습니다.
5: 当今世界变革创新的潮流滚滚向前中国的先人们早在2500多年前就认识到了苟利于民不必法古苟周于世
3: 방금 우리가 들은 연설문은 습근평 주석이 2018년 4월 바고 아시아논단 2018년 개막식에서 했던 기조연설입니다. 민중에게 리익이 되기만 하면 굳이 옛것을 본따야 할 필요 없고 일에 유리하다면 관습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 휘남자에 나오는 이 말은 만약 인민에게 리로우면 곧 옛법을 따를 필요가 없고 만약 실제

0: 상황에 부합된다면 꼭 낡은 풍속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소박한 이 말에는 실사구시의 태도와 과감히 혁신하는 정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변혁을 언급하자면 우리 문명사의 위대한 개혁가 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화가 제일 재상으로 불리우는 관중입니다. 기원전 685년 관중은 제나라 재상이 돼서 일련의 개혁정책을 제기하고 시행했습니다. 관중의 가장 유명한 개혁조치는 바로 관산해 염철 전매 제도였습니다. 이른바 산해는 곧 철과 소금을 말합니다. 염철은 당시 농업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소비품이었기에 관중 전에는 소금을 모두 개인이 생산하고 개인이 매매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품질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다음은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관자에 의하면 당시 물가는 늘 100배의 변화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의 생활도 바다 위의 작은 배처럼 큰 파도에 따라 오르내리며 파동이 심했습니다. 그렇다면 관중은 식염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을까요? 첫째는 식염은 여전히 민간에서 생산하지만 국가가 통일적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하며 사사로운 매매는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판매되는 식염은 모두 나라의 표준에 부합되고 가격도 합리했습니다. 한편 국민에 대해 식염 배분제를 실행했습니다. 바로 유명한 정염제입니다. 철과 소금 정책은 기본적으로 비슷했고 모두 나라에서 특별 경영하면서 나라에 비교적 풍부한 재정 수입이 있게 됐고 백성들의 생활 필수품 공급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관중의 여러 가지 혁신 조치와 개혁 조치가 있었기에 제나라는 신속히 부유해지고 강대해졌습니다. 관중은 창고가 가득 차야 내자를 알며 의식이 충족해야 영역을 안다는 천고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제완공도 관중 외에 보호자가 있었기에 루차 제구들을 불러 모으면서 춘추 5패의 일인자가 됐습니다. 관중은 옛 것과 낡은 풍속에 구애받지 않았기에 위대한 개혁가와 사상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옛 것에만 따르는 것은 변혁을 배척하는 것이고 낡은 풍속만 고집하는 것은 혁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습급병 총서기가 말했듯이 누가 변혁을 배척하고 누가 혁신을 거부하면 그가 곧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가 곧 역사에 도태될 것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협력해 인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사천과 서장의 경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최근 서장자치구 여성아동병원이 세계 뇌전증 돌봄의 날 주제를 둘러싸고 실질적인 민생 봉사 실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무료 진료, 학술 강연, 현장 기술 지도를 아우르는 일체화 해민 봉사를 펼쳤습니다. 주민들의 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높은 수준의 의료 봉사가 대중들의 곁에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장자치구 여성아동병원은 사천의 화서제2병원 전문가팀을 서장으로 초청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공익진료와 학술지원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거원 지역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국가급 소아과 의료봉사를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행사 현장은 질서정연하면서도 훈훈한 분위기가 넘쳐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라용 교수와 유도 교수 등 저명한 전문가팀은 하루 종일 자리를 지키며 어린 환자의 증상을 꼼꼼히 듣고 신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고원 지역 어린이의 체질 특성, 생활 환경, 발병 규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환자에게 맞춤형 진료 방안과 과학적인 투약 지침, 가정 내 재활 계획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뇌전증 예방법, 일상 간호, 응급 처치 요령 등 건강 상식을 전파하고 보호자들의 질문에 친절히 답했으며 또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이고 따뜻한 봉사는 환자 가족들의 불안감을 크게 해소함으로써 현지 주민들의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무료 진료 소감에 대해 라용 교수는 오늘 멀리서 찾아온 많은 가정을 만나면서 주민들의 간절한 의료 수요를 실감했고 고원 지역 소아신경과 의료 자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화서제2병원 서장 분원은 뇌전증과 각종 소아신경질환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관련 지원 활동에 계속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무료 진료 외에 이번 행사는 학술 강습과 현장 기술 지도를 병행했습니다. 진료가 마무리된 후 유도 교수는 병원 전체 소아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뇌파 검사 실전 활용법, 소아신경계 난치성 사례 대응 등 핵심 내용을 중점으로 실제 림상 사례를 바탕으로 진료의 어려운 점과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현지 주민들은 집 앞에서 국가급 소아 진료 혜택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병원 내 의료진 또한 소중한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서장자치구 여성아동병원은 사천과 서장 의료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우수한 전문가 자원의 고원 지역 정착을 일상화하는 한편 실질적이고 꾸준한 의료 지원을 통해 설상고원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수호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어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군사 전문가들이 해독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뉴스 추적.

러시아가 지상 진지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3일 러시아군이 전선 전체에서 계속 공세를 펼쳐 루간스크, 자포로주에, 헤르소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계속 소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리코브 소매, 드네프르 페트로부스크 지역의 안전구를 설정하는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같은 날 러시아군이 돈네츠크 지역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어 군사 요충지인 콘스탄티노프카를 장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콘스탄티노프카, 스나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등의 심층적이고 단계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한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군의 이번 진전은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다음날 러시아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며 현재 콘스탄티노프카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의 통제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쌍방은 상대방 후방 목표물에 대한 공습 강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대규모 무인기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타격 범위를 군사시설에서 점차 에너지, 통신 기반 시설 그리고 군수 생산, 후방 물류 체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경내 목표물의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7월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수도 키예브 등 우크라이나 경내 신한 곳이 러시아군의 대규모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6월 한 달 동안 순항 미사일, 중장거리 무인기, 로봇 시스템, 전자전 장비 생산 기업, 군용 공항, 에너지 연료 시설 등 우크라이나 목표물에 5차례 대규모 타격을 가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동시 다발적으로 공세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전장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내정과 외교적인 고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관점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기반시설 물류 거점, 군수 생산 목표물을 타격해 러시아의 보급 운송과 에너지 보급 체계를 파괴하고 러시아의 전쟁 비용을 높이며 전선 작전 능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천연가스 기반 시설을 중점적으로 공격하면서 러시아 경내 연료 공급 부족과 에너지 가격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러시아 정치 분석가인 세르게이 스트로카는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조치가 전쟁이 러시아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여 러시아 국민들의 전쟁 감내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현재의 공세를 통해 다른 국가들의 신호를 보내고자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제문제 전문가 막심 야리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지속적인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일부 동맹국들의 대우크라이나 군사 원조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키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장의 주도권을 공고히 장악하려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주간 작전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무력은 6월 말 이후 우크라이나의 군수시설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고강도 타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이처럼 높은 강도의 타격은 최근 몇 년간 보기 드물다면서 이는 러시아가 군사 행동을 추진할 능력과 결의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공격으로 러시아 내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지속적인 공세를 통해 국내의 전장 상황이 여전히 통제 가능하다는 신호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웹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여러 전선에서 진격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동부 집단군 부대는 자포로주의 지역 동부의 넓은 전선을 따라 서쪽으로 진격하고 있고 북부 집단군 부대는 소매와 하리코브 등지에서 안전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 집단군 부대는 돈네츠크 지역의 중요 거점인 홍군성 북쪽 방향으로 진격해 해당 지역 방어선의 중요 거점을 쟁탈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돈네츠크 지역의 콘스탄티노프카, 슬라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드루주키우카 등 도시의 방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와 언론은 콘스탄티노프카가 돈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전체 방어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거점이 완전히 함락될 경우 크라마토르스크 전선 전체의 방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인 올렉 레그 지다노프는 전선 진지 쟁탈 외에도 상대방의 전후방 물류 보급 체계를 파괴하는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현 단계 교전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쌍방은 향후 상대방의 교통 거점, 장비 창고,
에너지 시

시설에 대한 공격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물류 보급 체계를 효과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을지 그 여부는 전국의 형방 나아가 협상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랩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회사를 다닐 때는 늘 자유를 꿈꿨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내 시간으로 살아가는 삶을 꿈꿨습니다. 회사만 떠나면 그런 삶이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견디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와 보니 사실은 회사가 나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같은 날 들어오는 월급, 내일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안정감, 주말이 되면 쉬어도 된다는 당연함.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회사 밖의 세상은 생각보다 거칠었습니다. 녹음도 책임져 주지 않고 결정의 결과는 전부 내 혼자의 몫입니다. 네, 사람은 자유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삶에는 자유만큼 안정도 중요합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길림성 영길시 건공가도 연홍지역사회 안염서기의 온기로 채워진 사업일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으로 있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존재 현상의 뜻풀이와 유래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0: 있습니다. 오늘 프로 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덕분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공정한 집법 사법 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사전 심사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강제 조치는 반드시 법정 권한, 범위, 조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안 검찰기관이 범죄 수사의 수요에 따라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엄격한 비준 수속을 거쳐야 합니다. 중간 감독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중간 감독은 부당한 강제 조치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침해를 막아내기 위한 일종의 감독 및 제약 기재입니다. 예를 들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이 범죄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한 강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즉시 강제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사후 시정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사후 시정은 집법 사법기관이 강제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일종의 제약 기재입니다. 예를 들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실시한 행정강제 조치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제약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이 법을 위반하여 실시한 행정강제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권을 이용하여 법을 어기며 사리사욕을 채우고 불법 감금하고 공수를 강요하는 등 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함으로써 집법 사법을 통한 인권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집법 사업기관의 3일꾼이 앞장서서 법을 존중하고 엄격히 집법하고 공정하게 사법하는 것은 인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기초이자 전제입니다. 결정에서는 직권을 이용하여 법을 어기며 사리사욕을 채우고 불법 감금하고 공수를 강요하는 등 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한다라고 요구했고 집법 사법기관이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가운데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직권을 이용하여 정실로 법을 어기면서 법을 어겨 재판하는 등 법을 어기며 사리사욕을 채우는 범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함으로써 사법의 공신력을 수립하고 수호해야 합니다. 직권을 이용하여 타인을 불법 감금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불법 감금 범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함으로써 인민 대중의 인격 존엄과 인신 자유가 침범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직권을 이용하여 범죄 피의자, 피고인에게 고문으로 공수를 강요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여 증인의 증언을 취득하는 공수를 강요하는 범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함으로써 범죄 피의자와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의 변호사의 변호가 따르도록 추진하여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위임하여 변호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범죄 피의자, 피고인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소송 권리이며 형사소송에서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만약 대중이 사법 수요가 있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할 돈도 도움을 청할 변호사

0: 지역적 분포도 불균형적인 등 요소의 영향으로 모든 형사사건의 변호사의 변호가 따르도록 실현하는 데는 아직 적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에 있어서 첫째는 집법사법기관이 형사소송법과 법률원조법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실시하여 형사사건의 범죄 피의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위임하지 못할 때 법률원조기구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법에 의한 범지역 법률서비스 자원 이동기제를 구축하여 법률서비스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법률원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각급 정부가 법률원조 서비스 및 기타 법률원조 경비를 본급 정부 예산에 편입하여 법률원조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집법 및 사법의 구제보호 제도와 국가배상 제도를 보완하여 인권보장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집법 및 사법의 구제보호 제도와 국가배상 제도는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사자가 법에 의하여 재익권, 기소권, 상속권을 향유하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구축한 경제가 어려운 국민과 법정 조건에 부합되는 기타 당사자에게 무료로 법률 자문, 대리, 형사 변호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합니다. 국가 배상의 귀책 원칙, 배상 기준, 배상 절차, 비용 보장과 결정 집행 등 관련 제도를 한층 더 개선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경범죄 기록을 봉인 보관하는 제도를 수립하여 경범죄자가 순조롭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그 친족의 합법적 권익에 부당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대부분 경범죄 사건의 피고인은 범죄 주관성과 인신의 위험성이 크지 않고 이미 형사 책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교화 개조를 거쳤지만 사건 기록이 있다거나 전과가 있다는 원인으로 평생 불리한 후과를 짊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부수한 결과로 자녀의 진학과 취업에까지 불리한 영향을 미칠라. 경범죄 기록을 봉인 보관하는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법정 절차와 리오가 없이 관련 기록을 고멸하거나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단합하고 교육하며 조화 사회를 구축하고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계속하여 의료보건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소 통과한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은 의약보건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로 간주하고 포즈를 내렸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촌지능 전략 실시 이래 연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 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말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점행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 지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불구불 길게 뻗은 제331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는 도문강 량안의 풍경, 홍색 문맥, 민속 풍정 등을 구슬러 개어 도문 구간의 변경선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제331 연선에 위치한 오세의 의탁해 도문시는 단기적인 관광객 방문량 사유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춰 높은 표준으로 국도 연선 프로젝트의 질 향상과 승객을 추진하고 착실한 사업으로 변경의 발전 동력을 활성화했으며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치부 경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이 변경 황금 회랑이 흥변품인 변경 안정, 공고화와 개방, 본행을 위한 행복한 대통로가 되겠습니다. 최근 도문시 월청진 마패촌에 들어서면 흰 벽에 청기화를 얹은 집들이 안겨오고 시공 일꾼들이 한창 주택의 보호성 보수 작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풍스럽고 민속적인 풍모를 보존하는 동시에 수도, 전기, 난방, 네트워크 등 부대 시설을 동시에 승격 보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간 도문시는 절강, 길림, 맞춤 협력 기회를 포착하여 절강의 선진적인 천만 공정 건설 운영 경험을 참고하여 특색 민속 민박 군체를 전력으로 구축했습니다. 민속 체험, 강변 대서, 견학, 여행 거주 등 다원적 기능을 융합하여 향촌의 유효 자원을 활성화하고 변경 향촌의 문화 관광 산업 발전의 부족점을 보완하여 생태 변경촌이 새로운 생기를 발산하도록 했습니다. 1314 월청만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주체 공사 마무리, 생태 산책로 건설, 문화창리, 역참 인테리어 등 작업을 다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도문강의 생태 강변 풍물을 완전하게 보존하고 강변의 경치, 레저놀이, 변민봉사가 일체화된 복합형 문화관광명소를 알심들여 건설하게 됩니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도문의 변경문화관광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요식숙박, 문화창의 소비, 향촌 농산물 판매에 협동 발전을 이끌며 가까운 곳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대중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 기반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구축할 전망입니다. 331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향하면 86호 경계비에 이르는데 이곳은 변경의 핵심 지대이기도 합니다. 독특한 국문 위치와 감동적인 국경 수호 이야기는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관광객들은 강기슭에서 걸음을 멈추고 강가의 풍경을 몰입식으로 체험하면서 변경 소도시의 독특한 운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백년 통상구의 두터운 절벽에 의탁해 도문시는 국문 문화관광의 조력 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역사 풍모 보호 최저선을 엄수하는 토대에서 고표준으로 국문 관광 종합체를 새로 건설하고 파노라마식 전망대를 구축하여

동상구 발전의 역사적 흔적을 간직했을 뿐만 아니라 변경선의 웅장한 경치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와 동시에 도로 통상구의 통관 능력 확대 개조를 질서 있게 추진하고 통관 절차를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다국물류 효능을 제고하고 문화관광 부대 옵태를 총괄적으로 배치하며 동상구 통도 경제의 특색 산업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하여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으로 변경 전액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도문신의 시종 대중을 위한 초심을 고수하고 정밀화 공사 건설로 발전의 토대를 다지며 전역의 문화관광 융합으로 발전 동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현재 도문시에서 변경 문화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향촌의 면모가 나날이 새로워지며 대중의 생활은 나날이 윤택해지고 있습니다. 네, 도문시는 지금 변방 통로 우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신시대 흥변부 및 변방 안정 공고의 참신한 답안지를 전력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길림성 연결시 금공가도 연홍지역사회 안염석이 온기로 채워진 사업일기 함께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봄 안염이 연결시 금공가도 연홍지역사회 서기로 부임했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은 신음석이로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였습니다. 안염은 노트를 손에 들고 곧 주민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어느 집 어르신이 다리가 불편한지 어느 곳 폐관이 자주 막히는지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해 어떤 바람을 품고 있는지를 노트에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5년이 흐르는 사이 노트는 한 권에서 6권으로 쌓여갔고 항상 노트를 지니고 다니던 신임석이는 어느덧 주민들의 입에서 우리 안석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일은 모두 중요한 일입니다. 아내는 이 말을 늘 입에 달고 있습니다. 그의 노트를 펼치면 주민의 삶과 관계되는 수많은 집안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기증 당원 간부로서 그는 항상 대중의 리익을 마음에 두고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80세 독거노인이 집에서 넘어져 다리가 골절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 역시 안석에게 전화해야지였습니다. 통과 후 불과 10분 만에 안염은 현장에 달려와 걱정 마세요, 제가 있어요 라는 말로 위로하며 신속히 구급차를 불러 노인을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안염은 거의 매일 노인을 찾아 문안을 드렸습니다. 노인은 저와 이야기도 나누고 지역사회 소식도 전해주며 친딸처럼 보살펴줬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아님은 또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하여 노인의 집안 청소와 일상 돌봄을 지원하며 지역사회가 진정한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지역사회 남쪽에 자리 잡은 4,000평방미터의 황무지는 오랜 기간 주민들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아님은 서둘러 개조 계획을 세우기보다 먼저 주민의사회를 열고 주민들의 뜻을 모았습니다. 처음엔 불만이 쏟아졌지만 점차 여기에 꽃을 심으면 좋겠다, 저쪽에 벤치를 설치하자 등 적극적인 제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중 한 어르신의 말이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안석이가 우리를 위해서 애쓰는데 정작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이렇게 여러 민족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자원봉사팀을 구성해 쓰레기를 치우고 땅을 고르며 꽃과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안염은 관련 부문을 찾아다니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몇 달 뒤 황무지는 깨끗한 민족 단결 요원지로 거듭나 주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쉼터가 됐습니다. 환경이 바뀌자 마음도 가까워졌고 그 따뜻함은 선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따뜻한 식당에서 밤 냄새가 솔솔 피어오르며 47명의 독거로인들에게 따뜻한 한 끼가 제공됩니다. 이곳에서 도움을 받은 이들은 다시 도움을 베푸는 이가 되었습니다. 움직임이 불편해 지역사회 지원을 받았던 종모 씨는 매일 잊지 않고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이웃 윤로인에게 식사를 배달해 줬습니다. 네, 지역사회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었으니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내는 이를 기반으로 20쌍의 로인 상호 돌봄을 연결했고 보살핌을 받은 로인들은 다시 자원봉사팀을 만들어 복도 청소를 맡았습니다. 네, 사랑의 순환은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가득 채워갑니다. 네, 주민의사회에서 한 조선족 어르신이 안석이 이 정책을 조선어로 한 번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님은 이 말을 노트에 꼭 적어두고는 씨앗 한마음 작은 교실 동영상 코너를 기획해 한어와 조선어로 정책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260여 편의 짧은 영상은 주민들의 온라인 정책 사전으로 되었고 국가 통용언어문자 미니 교실도 함께 운영되며 소통의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했습니다. 네, 주민 현정자 씨는 이제 일부러 나가거나 병원에 가서도 한으로 교류할 수 있어서 한결 편해졌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안석이가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네, 2024년 3월 아님의 주도로 홍성류 직업기능훈련기지 인재보화기지가 설립됐습니다. 네, 주민 추곡하 씨는 여기에서 수공예 뜨개질을 배우며 여러 민족 자매들과 함께 배우면서 마음이 더 가까워졌어요. 지역사회에 오면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라고 돈놨습니다. 이 기지는 라이브 물품 판매, 메이크업, 수공예 뜨개질 등 다양한 주제로 루게로 700여 명을 상대로 강습을 진행하고 200여 명의 주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네, 명절이면 연홍 지역사회는 더 활기가 차 넘칩니다. 음력설 백가연에서는 김치가 만두 옆에 놓이고 단오 이웃 화목절에서는 여러 민족 주민이 함께 쫑주를 만들고 떡을 치며 추석 운동회에서는 혼합 개주의 함성과 웃음소리가 한데 어우러집니다. 네, 아님은 이 모든 행사의 총기획자입니다. 그는 상호 상감식 가족 모범 선정 활동을 열었고 또 6개 문화체육팀을 조직했으며 선전마당과 유원지를 활용해 지식경연대회, 홍색가요 부르기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함께 정신적 터전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노력들이 인정을 받으며 건공가도 연홍지역사회는 길림성 민족단결진보 시범단위로 선정되었고 아님도 길림성 민족단결진보 선진개인 등 여러 영예를 안았습니다.

정리했습니다. 네, 밤이 깊어 사무실이 고요해지면 아내는 노트를 펼칩니다. 그리고 다음날 처리할 일들을 하나씩 적어내려갑니다. 6권의 노트와 지역사회 찍힌 발자국들, 정성을 가득 담아 그려낸 지역사회 친정 지도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오직 서로 의지하며 따뜻하게 엮인 일상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플루스된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 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등이 요지되어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화살전, 이슬제, 활시위현, 위상, 전제현상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화살이 이미 시위에 걸리다, 네, 일의 정세가 그만둘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다,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라는 뜻입니다. 네, 동한말의 하북의 원소와 간홍조조가 관도에서 결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진림은 원소 수하의 서기로 있었고 원소의 명을 받아 조소를 토부라는 경문인 위원 조격 예술을 썼는데 그 목적은 바로 전국의 백성들에게 함께 조조를 반대하도록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림의 경문은 아주 출중하여 조조가 이를 읽고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고 오랫동안 낫지 않던 두통병도 저절로 나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후에 원소가 피하여 도망쳤고 진림은 조조군의 포로 되었습니다. 조조가 진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적이었으니 네가 나를 욕하고 없는 죄목까지 만들어낸 것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 허나 너는 나의 조상 3대까지 욕보였다. 나의 잘못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책임져야 한단 말인가.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는가. 네, 진림은 총명이 과인한 사람인지라 이렇게 조조에게 말했습니다. 네, 그때 저는 부득이한 사정이었습니다. 마치 화살이 이미 시위에 놓여 있어 쏘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쏠지 안 쏠지를 어찌 화살이 결정한단 말입니까? 얘는 진림이 자신의 죄를 벗기 위한 변명이었을 뿐입니다. 네, 조선은 원래부터 진림을 죽일 생각이 없었던지라 그의 죄를 용서해 주었고 자신의 서기로 일하게 했습니다. 하여 진림의 재능은 더 크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네, 고사성어 전제현상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1: 밥 먹을 줄 아시나요?
2: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1: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2: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1: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 식당에서의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도려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2: 재밌는데요?
1: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2: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1: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1: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2: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1: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환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3: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0: 효성, 가감순제 꼭 기억해 주세요.
1: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방금 머리를 감았는데도 어깨와 머리카락에 하얀 눈송이가 흩날리는 민망스러운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검은색 옷을 입기 두렵고 사진 찍을 때도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비듬이 자주 생기는 것은 정말 머리를 제대로 감지 않아서일까요? 네, 사실 비듬은 더러워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듬이 먼지나 때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상적인 두피의 각질 세포는 28일 주기로 탈락하며 그 크기는 매우 작아 육안으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큰 덩어리의 비듬은 말라세지아라는 곰팡이가 주범입니다. 이 곰팡이는 두피의 피지를 먹고 살며 과도하게 번식하면 두피를 자극하고 각질 대사를 방해하여 각질이 큰 덩어리로 떨어져 나가 눈에 띄는 눈송이 같은 비듬을 만들어냅니다. 네, 우리가 일상에서 이 몇 가지만 잘 챙겨도 비듬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식습관입니다. 비타민 B군과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고당분, 튀김, 매운 음식은 줄여야 합니다. 네, 다음 수면 생활 패턴입니다. 네,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밤을 새는 것을 피합니다. 네, 다음 모발 관리 습관입니다. 네, 잦은 염색과 파마를 줄이고 두피에 강한 햇빛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빗살이 넓은 빗으로 부드럽게 빗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감정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합니다. 네, 두피도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국가과학기술장려대회, 량원원사대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0: CCTV 속평이 과학기술 혁신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착실하게 지원하고 인솔하자라는 제목의 론평을 발표했습니다.
1: 습근평이 기층 업무 방법에 관한 중요한 논술 학습 독본이 출판 발행되었습니다.
0: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 제2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장려대회, 중국과학원 제22차 원사대회, 중국공정원 제18차 원사대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가 8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대회에 참석해 국가 최고 과학기술상 획득자 등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는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관건 공략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역사적 기회를 다잡고 시대 도전에 대응하며 고수술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다그쳐 추진하고 2035년까지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는 목표를 향해 확고한 발걸음으로 매진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지탱하고 인솔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가 대회를 주재하고 조락제, 왕호녕, 제기, 리희가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가 장려 결정을 손독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대회가 시작되자 모두가 기립하여 국가를 높이 불렀습니다. 정설상 부총리가 2025년 국가과학기술 장래에 관한 중공조항과 공무원의 결정을 손독했습니다. 의식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습근평 정서기가 2025년도 국가 최고 과학기술상을 획득한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 진립천 원사와 중국전자과학기술그룹 제14연구소 분독 원사에게 메달과 증서를 수여하고 이들과 뜨겁게 악수하면서 축하를 표했습니다. 여습근평을 비롯한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두 명의 최고상 수상자와 함께 국가자연과학상, 국가기술발명상, 국가과학기술진보상, 중화민공화국 국제과학기술협력상을 수상한 대표들에게 증서를 발급했습니다. 2025년도 국가과학기술상은 총 258개 항목과 11명 과학기술 전문가를 선출했습니다. 그중 국가 최고 기술상 수상자는 2명입니다. 국가자연과학상은 51항으로 그중 1등상 3개, 2등상이 48개이고 국가기술발명상이 58항으로 그중 1등상 3개, 2등상이 55개이며 국가과학기술진보상이 149항으로 그중 특등상 3개, 1등상 13개, 2등상 133개입니다. 그리고 9명 외국 전문가에게 중화민공화국 국제과학기술협력상을 수여했습니다. 열렬한 박수 소리 속에서 습근평 정서기가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정서기는 18차 당대회일에 당장은 과학기술 혁신을 현대화 건설의 돌출한 위치에 놓고 과학기술 강국의 정사진을 체계적으로 모색했으며 혁신 견인 발전 전략 실시를 깊이 추진하고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전면 심화하여 과학기술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인 변혁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과학기술 참여자, 기여사로부터 개척자, 인솔자로 다그쳐 전변해 혁신력 상승이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습근평 정서기는 새라운드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은 인류의 생산 생활 방식과 세계 발전 구도를 심각하게 변혁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새 정세, 새 요구에 적응하고 한층 더 유력한 조치를 취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를 실속 있게 해결하고 과학기술 사업에 관한 당정의 재반포지가 전면 관철되도록 잘 추진해야 합니다. 습근평 정서기는 과학기술 혁신 체계화 공략 능력을 증강하고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 효능을 격상시켜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네 가지 지향의 전략적 방향성을 견제하고 과학기술 전략 계획, 정책 조치, 중대 과업, 과학 연구 용량, 자원 플랫폼, 지역 혁신동 분야의 총괄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 중대 과학기술 혁신과 포치와 조직 실시 기제를 완비화하고 과학연구 토대와 조건의 자주적인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기능에 대한 정리와 분포를 최적화하고 과학협동과 자원 공유, 우세 보완을 추진해야 합니다. 각 차원의 과학기술 사무에 대한 일괄 지도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동, 지역 연동의 제도적 배치를 형성해야 합니다. 습근평 정서기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과학기술이 현실 생산력을 향해 전환하는 통로를 개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은 응용의 방향성을 돌출해야 하고 산업혁신은 과학 문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기술 이전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다원화 응용 전경과 고수준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자주적 연구개발 기술 제품의 보급 광유 승격을 촉진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완비화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혁신에 적응하는 과학기술 금융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습근평 정서기는 과학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있다면서 과학과 교육의 협동적인 인재 양성 기제를 최적화하고 우수한 청년 과학기술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실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고 실험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청소년의 흥취와 듣기, 과학적 소양, 실험 능력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광년구 잠재력을 가진 더 많은 청소년들이 과학기술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석금형 청소기는 과학기술 혁신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투자 규모 증가와 효율성 향상의 동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재정의 과학기술 자금 배분과 관리 사용 기재를 완비하고 주요 과학기술 과제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투자와 공동 부담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 계획 관리를 개선하고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감도, 검사와 성과 평가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도록 도움하는 사회적 용량을 동원하고 배치해야 합니다. 석금형 정성위는 과학기술 평가 개혁을 심화하고 과학기술 평가 지휘봉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프로젝트 검토, 기관 평가, 인재 평가에서 혁신 능력과 품질, 효율성, 기여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네 가지 요일만을 강조하는 현상을 타파하고 과학교육계의 모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합니다. 과학자 정신을 크게 발행하고 과학연구의 신뢰 구축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올바른 과학연구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과학기술 윤리와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과학기술이 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안전하고 통제 가능하며 이민에게 복지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제도와 법률 법규, 관리 규범을 완비화하고 다자간 참여와 공동관리에 제재 기제를 건조히 해야 합니다. 중점 분야의 윤리 기준과 지침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 안전 위험 부담 평가, 관측 예보와 비상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글로벌 기술 관리에 깊이 참여하고 중국의 주장과 방안을 광범위하게 선전해야 합니다. 습금형 정성위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사업이 번창하려면 전 당과 전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면회와 정부는 과학기술 업무를 중요한 일정에 올려놓고 올바른 지속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진심으로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새로운 성과를 끊임없이 창출해야 합니다.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은 전국과학기술 대계와 단결해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의 방향을 파악하여 세계과학의 고봉을 향해 용감히 나아가야 합니다. 중국과학기술협회는 혁신을 탐구함으로써 최선을 다해 과학기술 종사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혁신 주도 발전을 위해 봉사하며 조민의 과학적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해 봉사하고 당과 정부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끝으로 량원 원사들은 당과 인민의 자랑이라면서 모두가 영예를 소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과학기술의 최전선을 개척하고 중대한 임무를 짊어지며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자 정신을 실천한 데서 모범을 보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범위한 과학기술 종사자들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에 중요한 용량으로서 모두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인민에게 혜택을 주는 훌륭한 전통을 발휘하여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새로운 공헌을 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대회를 주재할 때 습금형 정석의 중요한 연설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사업에서 거둔 중대한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직면한 새로운 정세를 깊이 분석하여 책임감과 긴박감, 사명감을 한층 더 강화하고 15차 회의는 전망계획 시기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정의 각종 배치를 전력으로 중시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고 표했습니다. 석금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은 높은 안목을 가지고 있으며 사상이 깊고 내실이 풍부하며 매우 강한 정치성, 전략성, 지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신시대 과학기술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전진 방향을 제시하고 근본적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깊이 있는 학습과 터득을 통해 이를 확고히 관철 이행하고 사상과 행동을 당장의 결정과 배치에 통일시켜 과학기술 업무를 잘 수행하려는 결심과 자신감을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새로운 더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진립천과 분덕이 모든 수상자를 대표하여 발언했습니다. 부분적 중공장 정치국 위원 주황석이 초석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무원, 전국정령, 조항군사위원회의 관련 지도자들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조항, 당, 정, 군, 군중단체 관련 부문의 주요 책임 동지,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위원, 국가과학기술장려위원회 위원, 각 성과자치구, 직할시와 단독계획시, 신강생산 건설병탄 관련 책임동지, 국가과학기술상 수상대표, 량

0: 외국인 원사, 부분적 외국인 원사,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 대표 등 약 4,300명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회의 앞서 습금평을 비롯한 지도 동지들이 국가과학기술상 수상대표들을 친절하게 접견하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1: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과학기술 혁신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착실하게 지원하고 인솔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표했습니다.
0: 중앙조직부가 조직편찬한 습금평의 기층 업무 방법에 관한 종려론술 학습 독본이 최근 당근도서출판사에서 출판돼 전국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기층으로부터 대중 속에서 성장한 대당대국의 지도자로서 인민에 대해 항상 깊은 애정을 품고 있고 기층 업무 규칙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근무할 때나 중앙에 와서 근무할 때나를 막론하고 습금평 동지는 항상 기층을 중시하고 기층을 관심하며 기층에 심입하고 기층을 지원하면서 기층을 틀어주고 기반을 다시는 것을 장기적인 계획과 근본을 다시는 방법으로 견지함으로써 일련의 이론적 의미와 실천적 가치를 지닌 기층 업무 방법을 탐색하고 형성했습니다. 습금형 동지가 기층 업무 방법을 중심으로 발표한 일련의 중요한 논술은 구상이 높고 내실이 풍부하며 사상이 깊어 기층이 무엇이고 어떻게 기층에 심입하며 어떻게 기층을 위해 봉사할 것인지 등 중대한 이론과 실천적 문제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답변했습니다. 한편 기층 업무에 대한 법칙성적인 인식을 심화함으로써 신시대 새로정에서 기층 업무를 잘할 때 관련해 방향을 가르쳐주었고 중요한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습금형의 기층 업무 방법에 관한 중요한 논술 학습 독본의 출판, 발행은 각급 당 조직과 당원 간부들이 습금형 동지의 기층 업무 방법에 관한 중요한 논술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파악하며 기층 업무를 잘하는 중요한 의의와 근본 요구, 과학적 리념, 효과적인 방법, 근본적인 보장을 깊이 터득하고 독자의 기층을 인식하고 기층에 심입하며 기층을 위해 봉사하며 당의 집권 근간을 힘써 공고히 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기층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아주 중요한 의를 가집니다. 최근 중앙당 건설 업무 지도소서는 통지를 발송해 습금평의 기층 업무 방법 론술 발췌 편성과 습금평의 기층 업무 방법에 관한 중요한 론술 학습 독본을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의 중요한 학습 내용으로 삼고 이를 습금평 당 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는 것과 결부시키고 습금평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중요한 연설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는 것과 결부시켜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참답게 연구하고 열독하며 학습하고 교류하며 학습과 실천을 결부하는 것을 견지하고 기층 업무 재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신시대 새로정의 기층 업무 새 국면을 힘써 개척할 것을 각급 당조직에 요구했습니다.
1: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 제2차 전원회의가 8일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서기처 서기인 채기가 대회에 참석해 축하를 표하고 당중앙을 대표해 과학기술 강국 건설 개주 경기에 핵심적인 한 바통을 힘써 잘 달리자라는 주제의 축사를 했습니다. 채기는 축사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국가과학기술 장려대회, 량원 원사대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요한 연설을 발표함으로써 신시대 새 로정에서 과학기술 사업과 과학기술협회의 업무를 잘할 때 관련해 방향을 한층 더 명확히 가르쳐주었고 중요한 준칙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깊이 학습하고 터득하며 참답게 잘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채기는 20차 당대회 이후 광범한 과학기술자들은 힘써 분발하고 게으름 없이 진취함으로써 세인이 주목하는 혁신 성과를 거두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과학기술협회 10차 대표대회 이후 각급 과학기술협회 조직은 당의 중심 과업을 둘러싸고 법과 규약에 따라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견지하고 바른 길에서 혁신하면서 과학기술의 집단적인 생기와 활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했습니다. 채기는 15차 5개년 전망 계획 시기는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관건적 공략의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광범한 과학기술자들은 과학기술로 나라에 보답한다는 뜻을 확고히 하고 과감히 자립자강의 사명을 짊어지며 사회 문명의 기풍을 이끌고 과학기술 개방 협력을 촉진해야 합니다. 각급 과학기술협회 조직은 사상 정치적 인솔과 단합 응집 봉사를 돌출이하고 중심을 둘러싸고 대국에 봉사하는 것을 돌출이하며 개혁 심화와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 것을 돌출이하고 당 건설의 인솔 역할과 엄격한 협회 관리를 돌출이함으로써 과학기술자들의 집을 잘 건설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과학기술협회 사업에 대한 지도를 한층 더 강화하고 개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부 부장 음화준과 공청단 주황 서기처 제1서기 아동이 과학기술계와 인민단체를 대표해 각기 축사를 했습니다.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0기 전국위원회 주석이며 대회 주석단 집행주석인 만강이 대회를 주재하고 제10기 전국위원회를 대표해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석태봉, 리간걸, 리서류, 진문청, 류금국, 왕소홍, 장승민, 철응, 오정룡, 왕광겸, 조영신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0: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8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외국 전문가들을 접견하고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소상한 전문가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전하고 중국의 과학기술 진보와 혁신 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공헌에 사를 표했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이 중국 과학자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여 과학기술 난제를 함께 극복하고 인류문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시상이 끝난 후 정설상 부총리는 소상 전문가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남겼습니다. 9명의 외국 전문가가 2025년도 국제과학기술협력상을 수상했습니다. 1995년부터 상을 수여해서 오늘까지 총 155명 외국 전문가, 3개의 국제기구, 1개 외국기구가 이 영예를 받았습니다.
1: 2025년도 국가과학기술상이 8일 발표되었습니다. 국가최고과학기술상은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의 진립천 원사와 중국전자과학기술그룹 제14연구소의 분덕 원사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및 판매량은 여러 해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산업의 물결의 근원을 찾자면 반세기 전 한 과학자의 인생 전환의 경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76년 36세의 진립천은 독일에서 질화리튬 버튼식 배터리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리튬 배터리 연구로 전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립천은 3년간 국내에 립각하고 또 3년 시간을 들여 국제적인 립지를 다진다는 목표를 세우고 자신에게 엄한 군령장을 내렸습니다. 진립천은 고기를 먹을 수 없었던 어려운 시기, 사람들은 작은 단층집 몇 채를 지어 닭을 키웠다면서 이런 간이 단층집을 조금 보수하여 주택으로 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진립천은 당시 집안에는 전봇대 하나가 있었는데 큰 비가 내리면 빗물이 전봇대를 따라 집안으로 흘러내렸지만 자신은 다른 데 신경 쓸 사이가 없이 일에만 몰두했다고 회억했습니다. 1988년 중국 최초의 전고체 리튬 배터리가 탄생했습니다. 2014년 중국의 리튬 배터리 생산량이 일본과 한국을 넘어 세계 1위로 도약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박민걸이었습니다.

0: 오늘은 지진 후 서로 도우면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화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사업하고 있는 모페라는 얼마 전 겪은 지진을 떠올리면 아직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녀는 당시에는 정말 정신이 아찔했다면서 익숙하던 집은 사라지고 무너진 폐허 더미만 남았고 남편과 딸 그리고 이웃 모두의 생사를 알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24일 저녁 베네수엘라에서 100여 년 만에 가장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해 3,342명이 사망하고 16,740명이 부상했습니다. 모페란의 집과 가게는 모두 지진 피해가 가장 심각한 북부 라과이라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시 먼지가 거리에 울부짖는 소리와 섞여 거리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외로움과 무력함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모페라는 갑자기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중국 카드에 약한 신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화교 친척과 친구들이 현장에 도착한 후 신속하게 구조에 나섰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차등을 비추고 어떤 사람은 맨손으로 폐허 위에 잔해를 옮기기 시작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모페라는 폐허 틈으로 딸의 캐리어를 보고 남편과 딸의 위치를 파악했고 그들은 여기 있어요 라며 흐느끼며 외쳤습니다. 베네수엘라 소방관 한 명이 좁은 틈으로 들어가 생존자를 찾았고 다른 이웃은 차에 있는 잭을 들고 그녀의 딸을 찾으러 내려갔습니다. 서너 시간의 수색과 구조 작업 끝에 모페란의 남편과 딸이 차례로 구조되었습니다. 구조 순간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당시 소녀가 폐허에서 나올 때 현장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녀는 에스파냐어로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댓글란에는 많은 화교를 포함한 네티즌들이 피해 주민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중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지원한 제1진 긴급 인도적 구조 물자가 6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근처의 니케티아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구조 물품을 접수한 베네수엘라 외교부 힐 장관은 재해 발생 후 베네수엘라의 화교 단체와 중국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면서 처음부터 구조 작업에 나선 중국인들이 집을 잃은 주민들을 돌보는 장면은 참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강진으로 통신시설이 손상되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각자 고립된 섬처럼 서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라과이라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화교 서비에범이 나서서 거주구역의 신호탑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지진 발생 후 서비에범은 여진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 가게 한 가게 돌아다니면서 생존자 동포들을 찾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면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집 슈퍼 앞 빈터에 모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서비에범은 가게를 오랫동안 운영하였기에 이 일대 지형을 잘 알고 있다면서 카라카스 해외 교포 단체가 사람들을 대피시키자면 반드시 우리 가게로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비에범의 슈퍼는 3층 건물 1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 겨우 1층 높이만 남았습니다. 다행히 직원들은 모두 탈출했습니다. 서비에범은 사람들만 무사하면 된다고 거듭 되뇌었습니다. 지진 발생 사흘 뒤 서비에범은 다른 가게를 운영하는 화교 지인들과 함께 피해 현장을 지키며 소방관, 이웃들과 협력하여 갇혀있던 모든 화교 동포들을 구출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지진 재해가 발생한 뒤 현지 해외 교포 단체도 발빠르게 움직여 피해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섭예범이 회역한 데 따르면 그가 거주하는 구역에 화교 약 20명이 구조되어 차례로 까라카스의 안전한 대피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또 다른 화교들은 자신의 집이나 가게를 정리하여 주거지가 파손된 동포들을 접수했습니다. 섭예범은 자연재해 앞에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겠는가고 말했습니다. 피해 현장을 떠나기 전 섭예범은 슈퍼에 있던 음식을 모두 꺼내 남은 이웃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진 후 서로 도우면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화교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저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서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마크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서는 협력해 인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사천과 서장의 경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군사 전문가들이 해독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마크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우리가 중국 공산당의 100년 발전 도정을 돌이켜보면 중국 공산당과 마크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가 시종 함께 상생하며 같은 방향으로 동행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마크스주의를 선택했기에 생겨났고 동시에 마크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1927년 9월 모택동은 추수 봉기를 용도하는 과정에서 저가 실력 차이가 너무나도 현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봉기가 엄중한 좌절을 당한 후 모택동은 중심 도시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고 적의 통치 역량이 박약한 정강산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촌에 가서 혁명 근거지를 창설하고 농촌으로부터 도시를 포위하고 무장으로 정권을 탈취한다는 혁명의 새로운 길을 점차 탐색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혁명의 새로운 길을 탐구한 데서 모택동은 생동한 혁명 실천으로 무엇이 마크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인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크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실천이 끊임없이 추진되면서 마크스주의의 중국화라는 이 과학적인 명제도 제기되었습니다. 1938년 당 6기 6차 전원회의에서 모택동은 새 단계를 논함이라는 보고를 할 때 추상적인 마크스주의는 없고 구체적인 마크스주의만 있다고 했고 만약 중국의 특점을 떠나 마크스주의를 논한다면 그것은 추상적이고 텅 빈 마크스주의일 뿐이라고 제기했습니다. 마크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가 무엇인지를 논의했다면 다시 두 번째 문제 무엇 때문에 마크스주의를 중국화, 시대화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짧은 동영상 보겠습니다.
6: 당신 세계, 변革 창신의 潮流 滚滚向前 중국의先人们早在 2500多年前就认识到了 苟利于民不必法古 苟周于世 不必寻俗变革创新是推动人类社会向前发展的根本动力谁排斥变革谁拒绝创新谁就会落后于时代谁就会被历史淘汰
7: 방금 우리가 들은 연설문은 습근평 주석이 2018년 4월 바고 아시아논단 2018년 개막식에서 했던 기조연설입니다. 민중에게 리익이 되기만 하면 굳이 옛것을 본따야 할 필요 없고 일에 유리하다면 관습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 휘남자에 나오는 이 말은 만약 인민에게 리로우면 곧 옛법을 따를 필요가 없고 만약 실제 상황에 부합된다면 꼭 낡은 풍속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소박한 이 말에는 실사구시의 태도와 과감히 혁신하는 정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변혁을 언급하자면 우리 문명사의 위대한 개혁가 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화가 제일 재상으로 불리우는 관중입니다. 기원전 685년 관중은 제나라 재상이 돼서 일련의 개혁정책을 제기하고 시행했습니다. 관중의 가장 유명한 개혁조치는 바로 관산해 염철 전매 제도였습니다. 이른바 산해는 곧 철과 소금을 말합니다. 염철은 당시 농업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소비품이었기에 관중 전에는 소금을 모두 개인이 생산하고 개인이 매매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품질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다음은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관자에 의하면 당시 물가는 늘 100배의 변화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의 생활도 바다 위의 작은 배처럼 큰 파도에 따라 오르내리며 파동이 심했습니다. 그렇다면 관중은 식염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을까요? 첫째는 식염은 여전히 민간에서 생산하지만 국가가 통일적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하며 사사로운 매매는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판매되는 식염은 모두 나라의 표준에 부합되고 가격도 합리했습니다. 한편 국민에 대해 식염 배분제를 실행했습니다. 바로 유명한 정염제입니다. 철과 소금 정책은 기본적으로 비슷했고 모두 나라에서 특별 경영하면서 나라에 비교적 풍부한 재정 수입이 있게 됐고 백성들의 생활 필수품 공급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관중의 여러 가지 혁신 조치와 개혁 조치가 있었기에 제나라는 신속히 부유해지고 강대해졌습니다. 관중은 창고가 가득 차야 내자를 알며 의식이 충족해야 영역을 안다는 천고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제완공도 관중 외에 보호자가 있었기에 루차 제후들을 불러 모으면서 춘추 5패의 일인자가 됐습니다. 관중은 옛것과 낡은 풍속에 구애받지 않았기에 위대한 개혁가와 사상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옛것에만 따르는 것은 변혁을 배척하는 것이고 낡은 풍속만 고집하는 것은 혁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습근병 총서기가 말했듯이 누가 변혁을 배척하고 누가 혁신을 거부하면 그가 곧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가 곧 역사에 도태될 것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협력해 인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사천과 서정의 경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최근 서장자치구 여성아동병원이 세계 뇌전증 돌봄의 날 주제를 둘러싸고 실질적인 민생 봉사 실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무료 진료, 학술 강연, 현장 기술 지도를 아우르는 일체화 해민 봉사를 펼쳤습니다. 주민들의 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높은 수준의 의료 봉사가 대중들의 곁에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장자치구 여성아동병원은 사천의 화서제2병원 전문가팀을 서장으로 초청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공익진료와 학술

훈훈한 분위기가 넘쳐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라용 교수와 유도 교수 등 저명한 전문가팀은 하루 종일 자리를 지키며 어린 환자의 증상을 꼼꼼히 듣고 신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고원 지역 어린이의 체질 특성, 생활 환경, 발병 규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환자에게 맞춤형 진료 방안과 과학적인 투약 지침, 가정 내 재활 계획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뇌전증 예방법, 일상 간호, 응급 처치 요령 등 건강 상식을 전파하고 보호자들의 질문에 친절히 답했으며 또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이고 따뜻한 봉사는 환자 가족들의 불안감을 크게 해소함으로써 현지 주민들의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무료 진료 소감에 대해 라용 교수는 오늘 멀리서 찾아온 많은 가정을 만나면서 주민들의 간절한 의료 수요를 실감했고 고원 지역 소아신경과 의료 자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화서제2병원 서장 분원은 뇌전증과 각종 소아신경질환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관련 지원 활동에 계속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무료 진료 외에 이번 행사는 학술 강습과 현장 기술 지도를 병행했습니다. 진료가 마무리된 후 유도 교수는 병원 전체 소아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뇌파 검사 실전 활용법, 소아신경계 난치성 사례 대응 등 핵심 내용을 중점으로 실제 림상 사례를 바탕으로 진료의 어려운 점과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현지 주민들은 집 앞에서 국가급 소아 진료 혜택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병원 내 의료진 또한 소중한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서장 자치구 여성아동병원은 사청과 서장 의료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우수한 전문가 자원에 고원 지역 정착을 일상화하는 한편 실질적이고 꾸준한 의료 지원을 통해 설산 고원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수호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어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군사 전문가들이 해독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최근 며칠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른바 보복의 소용돌이에 깊이 빠져 대립 강도가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앞서 러시아의 민간시설을 공격한 것에 대한 응징으로 러시아군이 이날 우크라이나 많은 지역을 집중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을 러시아군의 현재 핵심 작전 목표가 돈네츠크 지역의 크라마토르스크 승

슬라비안스크 도시군을 탈취하는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주로 무인기 등 장비를 활용해 러시아 에너지 목표물을 타격함으로써 민생 차원에서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교전은 전선에서의 공방전과 후방 목표물에 대한 원거리 상호 공격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고강도 대립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전선에서는 러시아가 지상 진지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3일 러시아군이 전선 전체에서 계속 공세를 펼쳐 루간스크, 자포로주에, 헤르소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계속 소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리코브 소매, 드네프르 페트로부스크 지역의 안전구를 설정하는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같은 날 러시아군이 돈네츠크 지역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어 군사 요충지인 콘스탄티노프카를 장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콘스탄티노프카, 스나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등의 심층적이고 단계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한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군의 이번 진전은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전기, 로봇 시스템, 전자전 장비 생산 기업, 군용 공항, 에너지 연료 시설 등 우크라이나 목표물에 5차례 대규모 타격을 가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동시 다발적으로 공세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전장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내정과 외교적인 고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관점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기반시설 물류 거점, 군수 생산 목표물을 타격해 러시아의 보급 운송과 에너지 보급 체계를 파괴하고 러시아의 전쟁 비용을 높이며 전선 작전 능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천연가스 기반 시설을 중점적으로 공격하면서 러시아 경내 연료 공급 부족과 에너지 가격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러시아 정치 분석가인 세르게이 스트로카는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조치가 전쟁이 러시아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여 러시아 국민들의 전쟁 감내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현재의 공세를 통해 다른 국가들의 신호를 보내고자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제문제 전문가 막심 야리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지속적인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일부 동맹국들의 대우크라이나 군사 원조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키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장의 주도권을 공고히 장악하려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주간 작전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무력은 6월 말 이후 우크라이나의 군수시설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고강도 타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이처럼 높은 강도의 타격은 최근 몇 년간 보기 드물다면서 이는 러시아가 군사 행동을 추진할 능력과 결의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공격으로 러시아 내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지속적인 공세를 통해 국내의 전장 상황이 여전히 통제 가능하다는 신호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웹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여러 전선에서 진격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동부 집단군 부대는 자포로주의 지역 동부의 넓은 전선을 따라 서쪽으로 진격하고 있고 북부 집단군 부대는 소메와 하리코브 등지에서 안전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 집단군 부대는 돈네츠크 지역의 중요 거점인 홍군성 북쪽 방향으로 진격해 해당 지역 방어선의 중요 거점을 쟁탈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돈네츠크 지역의 콘스탄티노프카, 슬라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드루주키우카 등 도시의 방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와 언론은 콘스탄티노프카가 돈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전체 방어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거점이 완전히 함락될 경우 크라마토르스크 전선 전체의 방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인 올렉 레그 지다노프는 전선 진지 쟁탈 외에도 상대방의 전후방 물류 보급 체계를 파괴하는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현 단계 교전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쌍방은 향후 상대방의 교통 거점, 장비 창고,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물류 보급 체계를 효과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을지 그 여부는 전국의 협방 나아가 협상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랩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이 세상 점검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를 그만둔 한 선배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사를 다닐 때는 늘 자유를 꿈꿨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내 시간으로 살아가는 삶을 꿈꿨습니다. 회사만 떠나면 그런 삶이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견디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와 보니 사실은 회사가 나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같은 날 들어오는 월급, 내일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안정감, 주말이 되면 쉬어도 된다는 당연함.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회사 밖의 세상은 생각보다 거칠었습니다. 녹음도 책임져 주지 않고 결정의 결과는 전부 내 혼자의 몫입니다. 네, 사람은 자유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삶에는 자유만큼 안정도 중요합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길림성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지역사회 안염서기의 온기로 채워진 사업일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존재현상의 뜻풀이와 유래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호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프로 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덕분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공정한 집법 사법 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사전심사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강제 조치는 반드시 법정 권한, 범위, 조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안 검찰기관이 범죄 수사의 수요에 따라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엄격한 비준 수속을 거쳐야 합니다. 중간 감독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중간 감독은 부당한 강제 조치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침해를 막아내기 위한 일종의 감독 및 제약 기재입니다. 예를 들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이 범죄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한 강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즉시 강제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사후 시정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사후 시정은 집법 사법기관이 강제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일종의 제약 기재입니다. 예를 들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실시한 행정강제 조치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제약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이 법을 위반하여 실시한 행정강제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0: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권을 이용하여 법을 어기며 사리 사욕을 채우고 불법 감금하고 공수를 강요하는 등 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함으로써 집법 사법을 통한 인권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집법 사업기관의 3일꾼이 앞장서서 법을 존중하고 엄격히 집법하고 공정하게 사법하는 것은 인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기초이자 전제입니다. 결정에서는 직권을 이용하여 법을 어기며 사리 사욕을 채우고 불법 감금하고 공수를 강요하는 등 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한다라고 요구했고 집법 사법기관이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가운데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직권을 이용하여 정실로 법을 어기면서 법을 어겨 재판하는 등 법을 어기며 사리 사욕을 채우는 범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함으로써 사법의 공신력을 수립하고 수호해야 합니다. 직권을 이용하여 타인을 불법 감금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불법 감금 범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함으로써 인민 대중의 인격 존엄과 인신 자유가 침범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직권을 이용하여 범죄 피의자, 피고인에게 고문으로 공수를 강요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여 증인의 증언을 취득하는 공수를 강요하는 범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함으로써 범죄 피의자와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 변호사의 변호가 따르도록 추진하여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위임하여 변호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범죄 피의자, 피고인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소송 권리이며 형사소송에서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만약 대중이 사법 수요가 있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할 돈도 도움을 청할 변호사도 없다면 공정한 사법이 실현될 수 없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변호사 대우의 지역적 분포도 불균형적인 등 요소의 영향으로 모든 형사사건에 변호사의 변호가 따르도록 실현하는 데는 아직 적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에 있어서 첫째는 집법사법기관이 형사소송법과 법률원조법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실시하여 형사사건의 범죄 피의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위임하지 못할 때 법률원조기구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법에 의한 범지역 법률서비스 자원 이동기제를 구축하여 법률서비스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법률원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각급 정부가 법률원조 서비스 및 기타 법률원조 경비를 본급 정부 예산에 편입하여 법률원조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집법 및 사법의 구제보호제도와 국가배상제도를 보완하여 인권보장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집법 및 사법의 구제보호제도와 국가배상제도는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사자가 법에 의하여 재익권, 기소권, 상속권을 향유하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구축한 경제가 어려운 국민과 법정 조건이 부합되는 기타 당사자에게 무료로 법률 자문, 대리, 형사 변호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합니다. 국가 배상의 규칙 원칙, 배상 기준, 배상 절차, 비용 보장과 결정 집행 등 관련 제도를 한층 더 개선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경범죄 기록을 봉인 보관하는 제도를 수립하여 경범죄자가 순조롭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그 친족의 합법적 권익에 부당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대부분 경범죄 사건의 피고인은 범죄 주관성과 인신의 위험성이 크지 않고 이미 형사 책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교화 개조를 거쳤지만 사건 기록이 있다거나 전과가 있다는 원인으로 평생 불리한 후과를 짊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부수한 결과로 자네의 진학과 취업에까지 불리한 영향을 미칠라. 경범죄 기록을 봉인 보관하는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법정 절차와 리오가 없이 관련 기록을 고멸하거나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단합하고 교육하며 조화 사회를 구축하고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계속하여 의료보건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소 통과한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은 의약보건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로 간주하고 포즈를 내렸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촌지능 전략 실시 이래 연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 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말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점행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 지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불구불 길게 뻗은 제331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는 도문강 량안의 풍경, 홍색 문맥, 민속 풍정 등을 구슬러 깨어 도문 구간의 변경선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제331 연선에 위치한 오세의 의탁해 도문시는 단기적인 관광객 방문량 사유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춰 높은 표준으로 국도 연선 프로젝트의 질 향상과 승객을 추진하고 착실한 사업으로 변경의 발전 동력을 활성화했으며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치부 경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이 변경 황금 회랑이 흥변품인 변경 안정, 공고화와 개방, 본행을 위한 행복한 대통로가 되겠습니다. 최근 도문시 월청진 마패촌에 들어서면 흰 벽에 청기화를 얹은 집들이 안겨오고 시공 일꾼들이 한창 주택의 보호성 보수 작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풍스럽고 민속적인 풍모를 보존하는 동시에 수도, 전기, 난방, 네트워크 등 부대 시설을 동시에 승격 보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간 도문시는 절강 길림 맞춤 협력 기회를 포착하여 절강의 선진적인 천만 공정 건설 운영 경험을 참고하여 특색 민속 민박 군체를 전력으로 구축했습니다. 민속 체험, 강변 대서, 견학, 여행 거주 등 다원적 기능을 융합하여 향촌의 유효 자원을 활성화하고 변경 향촌의 문화 관광 산업 발전의 부족점을 보완하여 생태 변경촌이 새로운 생기를 발산하도록 했습니다. 1314 월청만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주체 공사 마무리, 생태 산책로 건설, 문화창리, 역참 인테리어 등 작업을 다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도문강의 생태 강변 풍모를 완전하게 보존하고 강변의 경치, 레저놀이, 변민봉사가 일체화된 복합형 문화관광명소를 알심들여 건설하게 됩니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도문의 변경문화관광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요식숙박, 문화창의소비, 향촌농산물 판매에 협동발전을 이끌며 가까운 곳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대중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 기반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구축할 전망입니다. 331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향하면 86호 경계비에 이르는데 이곳은 변경의 핵심 지대이기도 합니다. 독특한 국문 위치와 감동적인 국경 수호 이야기는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관광객들은 강기슭에서 걸음을 멈추고 강가의 풍경을 몰입식으로 체험하면서 변경 소도시의 독특한 운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백년 통상구의 두터운 절벽에 의탁해 도문시는 국문 문화관광의 조력 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역사 풍모 보호 최저선을 엄수하는 토대에서 고표준으로 국문 관광 종합체를 새로 건설하고 파노라마식 전망대를 구축하여 통상구 발전의 역사적 흔적을 간직했을 뿐만 아니라 변경선의 웅장한 경치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와 동시에 도로 통상구의 통관 능력 확대 개조를 질서있게 추진하고 통관 절차를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다국물류 효능을 제거하고 문화관광 부대 옵태를 총괄적으로 배치하며 통상구 통도 경제의 특색 산업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하여
높은 수준의 태외 개방으로 변경 전액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도문시는 시종 대중을 위한 초심을 고수하고 정미라 공사 건설로 발전의 토대를 다지며 전역의 문화관광 융합으로 발전 동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현재 도문시에서 변경 문화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향촌의 면모가 나날이 새로워지며 대중의 생활은 나날이 윤택해지고 있습니다. 네, 도문시는 지금 변방 통로 우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신시대 흥변부민 변방 안정 공고의 참신한 답안지를 전력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길림성 연결시 금공가도 연홍지역사회 안염석이 온기로 채워진 사업일기 함께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봄 안염이 연결시 금공가도 연홍지역사회 서기로 부임했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은 신임서기로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였습니다. 안염은 노트를 손에 들고 곧 주민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어느 집 어르신이 다리가 불편한지, 어느 곳 폐관이 자주 막히는지,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해 어떤 바람을 품고 있는지를 노트에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5년이 흐르는 사이 노트는 한 권에서 여섯 권으로 쌓여갔고 항상 노트를 지니고 다니던 신임석이는 어느덧 주민들의 입에서 우리 안석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일은 모두 중요한 일입니다. 안염은 이 말을 늘 입에 달고 있습니다. 그의 노트를 펼치면 주민의 삶과 관계되는 수많은 집안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기증 당원 간부로서 그는 항상 대중의 이익을 마음에 두고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80세 독거노인이 집에서 넘어져 다리가 골절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 역시 안석에게 전화해야지였습니다. 통과 후 불과 10분 만에 안염은 현장에 달려와 걱정 마세요, 제가 있어요 라는 말로 위로하며 신속히 구급차를 불러 노인을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안염은 거의 매일 노인을 찾아 문안을 드렸습니다. 노인은 저와 이야기도 나누고 지역사회 소식도 전해주며 친딸처럼 보살펴줬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안염은 또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하여 노인의 집안 청소와 일상 돌봄을 지원하며 지역사회가 진정한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지역사회 남쪽이 자리 잡은 4,000평방미터의 황무지는 오랜 기간 주민들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안염은 서둘러 개조 계획을 세우기보다 먼저 주민의사회를 열고 주민들의 뜻을 모았습니다. 처음엔 불만이 쏟아졌지만 점차 여기에 꽃을 심으면 좋겠다, 저쪽에 벤치를 설치하자 등 적극적인 제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중 한 어르신의 말이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안석이가 우리를 위해서 애쓰는데 정작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이렇게 여러 민족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자원봉사팀을 구성해 쓰레기를 치우고 땅을 고르며 꽃과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안염은 관련 부문을 찾아다니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몇 달 뒤 황무지는 깨끗한 민족 단결 요원지로 거듭나 주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쉼터가 됐습니다. 환경이 바뀌자 마음도 가까워졌고 그 따뜻함은 선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따뜻한 식당에서 밥 냄새가 솔솔 피어오르며 47명의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한 끼가 제공됩니다. 이곳에서 도움을 받은 이들은 다시 도움을 베푸는 이가 되었습니다. 움직임이 불편해 지역사회 지원을 받았던 종모 씨는 매일 잊지 않고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이웃 윤로인에게 식사를 배달해 줬습니다. 네, 지역사회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었으니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염은 이를 기반으로 20쌍의 로인 상호 돌봄을 연결했고 보살핌을 받은 로인들은 다시 자원봉사팀을 만들어 복도 청소를 맡았습니다. 네, 사랑의 순환은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가득 채워갑니다. 네, 주민의사회에서 한 조선족 어르신이 안석이 이 정책을 조선어로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안염은 이 말을 노트에 꼭 적어두고는 씨앗 한마음 작은 교실 동룡

상 코너를 기획해 한어와 조선어로 정책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260여 편의 짧은 영상은 주민들의 온라인 정책 사전으로 되었고 국가 통용 언어 문자 미니 교실도 함께 운영되며 소통의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했습니다. 네, 주민 현정자 씨는 이제 일부러 나가거나 병원에 가서도 한어로 교류할 수 있어서 한결 편해졌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안석이가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네, 2024년 3월 아님의 주도로 홍성류 직업기능훈련기지 인재보화기지가 설립됐습니다. 네, 주민 추곡하 씨는 여기에서 수공예 뜨개질을 배우며 여러 민족 자매들과 함께 배우면서 마음이 더 가까워졌어요. 지역사회 오면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라고 돈았습니다. 이 기지는 라이브 물품 판매, 메이크업, 수공예 뜨개질 등 다양한 주제로 루게로 700여 명을 상대로 강습을 진행하고 200여 명의 주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네, 명절이면 연홍 지역사회는 더 활기가 차 넘칩니다. 음력설 백가연에서는 김치가 만두 옆에 놓이고 단오 이웃 화목절에서는 여러 민족 주민이 함께 쫑주를 만들고 떡을 치며 추석 운동회에서는 혼합 개수의 함성과 웃음소리가 한데 어우러집니다. 네, 아님은 이 모든 행사의 총기획자입니다. 그는 상호 상감식 가족 모범 선정 활동을 열었고 또 6개 문화체육팀을 조직했으며 선전마당과 유원지를 활용해 지식경연대회, 홍색가요 부르기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함께 정신적 터전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노력들이 인정을 받으며 건공가도 연홍치역사회는 길림성 민족단결진보 시범단위로 선정되었고 아님도 길림성 민족단결진보 선진개인 등 여러 영예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영예는 더 큰 책임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뿐 공산당원으로서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길에서 더 굳건한 발걸음을 내딛도록 경례했습니다. 네, 밤이 깊어 사무실이 고요해지면 아님은 노트를 펼칩니다. 그리고 다음날 처리할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갑니다. 6권의 노트와 지역사회 찍힌 발자국들, 정성을 가득 담아 그려낸 지역사회 친정 지도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오직 서로 의지하며 따뜻하게 엮인 일상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플루스된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 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0: 바라볼 고사 성어는 화살전 이슬제 활시위 현 위상 전제 현상입니다. 이 고사 성어는 화살이 이미 시위에 걸리다. 네, 일의 정세가 그만둘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다.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라는 뜻입니다. 네, 동한말의 하북의 원소와 간홍조조가 관도에서 결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진림은 원소 수하에 서기로 있었고 원소의 명을 받아 조조를 토부라는 경문인 위원 조격 예술을 썼는데 그 목적은 바로 전국의 백성들에게 함께 조조를 반대하도록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림의 경문은 아주 출중하여 조조가 이를 읽고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고 오랫동안 낫지 않던 두통병도 저절로 나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후에 원소가 피하여 도망쳤고 진림은 조조군의 포로 되었습니다. 조조가 진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적이었으니 네가 나를 욕하고 없는 죄목까지 만들어낸 것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 허나 너는 나의 조상 3대까지 욕보였다. 나의 잘못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책임져야 한단 말인가.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는가. 네, 진림은 총명이 과인한 사람인지라 이렇게 조조에게 말했습니다. 네, 그때 저는 부득이한 사정이었습니다. 마치 화살이 이미 시위에 놓여 있어 쏘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쏠지 안 쏠지를 어찌 화살이 결정한단 말입니까? 얘는 진림이 자신의 죄를 벗기 위한 변명이었을 뿐입니다. 네, 조조는 원래부터 진림을 죽일 생각이 없었던지라 그의 죄를 용서해 주었고 자신의 서기로 일하게 했습니다. 하여 진림의 재능은 더 크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네, 고사성어 전제 현상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1: 밥 먹을 줄 아시나요?
2: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1: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2: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1: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군내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도려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2: 재밌는데요?
1: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2: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1: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1: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2: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1: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의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3: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0: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네, 방금 머리를 감았는데도 어깨와 머리카락에 하얀 눈송이가 흩날리는 민망스러운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검은색 옷을 입기 두렵고 사진 찍을 때도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비듬이 자주 생기는 것은 정말 머리를 제대로 감지 않아서일까요? 네, 사실 비듬은 더러워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듬이 먼지나 때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상적인 두피의 각질세포는 28일 주기로 탈락하며 그 크기는 매우 작아 육안으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큰 덩어리의 비듬은 말라시지아라는 곰팡이가 주범입니다. 이 곰팡이는 두피의 피지를 먹고 살며 과도하게 번식하면 두피를 자극하고 각질 대사를 방해하여 각질이 큰 덩어리로 떨어져 나가 눈에 띄는 눈

운송이 같은 비듬을 만들어냅니다. 네, 우리가 일상에서 이 몇 가지만 잘 챙겨도 비듬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식습관입니다. 비타민 B군과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고당분, 튀김, 매운 음식은 줄여야 합니다. 네, 다음 수면 생활 패턴입니다. 네,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밤을 새는 것을 피합니다. 네, 다음 모발 관리 습관입니다. 네, 잦은 염색과 파마를 줄이고 두피에 강한 햇빛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빗살이 넓은 빗으로 부드럽게 빗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감정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합니다. 네, 두피도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재정부, 세무총국, 공업정보화부가 3일 공고를 발표하여 에너지 절약 자동차와 신에너지 자동차의 차량 선박세 우대 정책을 조절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에너지 절약 자동차에 대한 차량 선박세 절반 감면 정책이 취소되고 전기 상용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상용차에 대한 차량 선박세 면제 정책이 취소됩니다. 해당 정책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차량 선박세법에 따르면 전기 승용차와 연료전지 승용차는 차량 선박세의 과세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차량 선박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공고 규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납세자가 공고 시행 이전에 취득한 전기 상용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상용차, 에너지 절약 자동차는 더 이상 우대 정책을 받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차량 선박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전기 상용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상용차, 에너지 절약차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차량 선박세법에 첨부된 차량 선박세 목세 액표에서 결정한 차량의 구체적인 적용 세액에 따라 차량 선박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높은 차원에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이어서 문화중국행 코너에서 장서 문화의 도시 명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린 다음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중국 문자 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제76부를 보내드립니다.
1: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높은 차원에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스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반드시 녹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높은 차원에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 번째 100년 분초 목표를 달성하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기한 새로운 요구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5.17 총체적 배치를 통합해 추진하고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면서 사상, 법률, 체제, 조직, 기풍면에서 전방위적이고 전지역적이며 전과정적으로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일련의 근본적이고 개척적이며 장구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일련의 중국 특색을 구현하고 시대 정신을 체현하며 인류 문명 발전 진보를 선도하는 새로운 이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창조적으로 제기해 스금평 생태문명 사상을 형성했고 우리나라의 생태문명 건설이 인식으로부터 실천까지 모두 역사적이고 획기적이며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생태환경 복구와 개선은 하나의 장기적이고 강고한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기에 단번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생태환경의 질이 안정적으로 량호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아직 확고하지 못하고 생태환경 상황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대중의 염원과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는 목표,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요구에 비해 아직도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높은 차원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식 현대화의 길을 견지하는 데서의 내적 요구입니다. 창건된 지 100년 이래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영도해 중국식 현대화라는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했습니다. 이 길은 많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건설하고 물질 문명 건설과 생태 문명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중시를 돌리며 생산이 발전되고 생활이 부유하며 생태가 양호한 문명 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00여 년에 달하는 인류의 현대화 과정에서 현대화를 실현한 나라와 지구는 30개를 넘지 않고 인구도 10억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4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기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들이 걸었던 옛길로 따라 나아간다면 자원을 대량으로 소모하고 환경을 오염할 수 있기에 유지해 나가기 어렵고 또 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생태문명 건설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정과 실제로부터 출발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높은 차원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생태문명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는 데서의 전략적 요구입니다.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선 후 새로운 발전 구도를 서둘러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전략적 추진하에 우리나라의 생태문명 건설은 탄소 배출 감축을 중점적인 전략적 방향으로 삼고 오염물 배출 감소와 탄소 배출 감축의 협동적인 효과성 향상을 추진해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녹색 전환을 촉진하고 생태환경의 질이 양적인 변화에서 질적인 변화로 개선되도록 하는 관건적인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때문에 녹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본 국책을 견지하고 계속해 절약과 보호를 우선시하고 자연적으로 복구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며 산업구조 조정, 오염정비, 생태보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합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공간구도, 산업구조, 생산방식, 생활방식을 형성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높은 차원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와 사회발전에 전면적인 녹색 전환을 힘써 추진하는 데서의 현실적 요구입니다. 녹색은 핵심이고 관건은 전면적이며 중점은 전환입니다. 생태우선적이고 녹색저탄소적인 질높은 발전의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가며 탄소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중립 관련 사업을 생태문명건설의 전반적 포치와 경제 및 사회발전의 전반적 구도에 포함시키고 계속해 오염물 배출 감소와 탄소 배출 감축에 협동적인 효과성 향상을 실현하는 것을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주력점으로 삼고 정밀화되고 과학적이며 법에 의한 오염 퇴치를 더욱 중시하고 환경 오염에 대한 예방 퇴치를 깊이 있게 추진해 산업 구조, 에너지 구조, 교통 운수 구조 등에 대한 조정과 최적화를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국토공간개발보호구도를 최적화하고 생산공간의 집약화와 고효율화, 생활공간의 쾌적성, 생태공간의 무공해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선립 후파의 원칙을 견지하고 안정적인 신에너지의 대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석에너지를 질서있게 점차 감소시키고 청정하고 저탄소적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형에너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모가 크고 오염물 배출량이 많은 프로젝트의 맹목적인 발전을 결연히 억제하고 녹색 저탄소 산업이 경제 총량에서의 비중을 힘써 높여 녹색적이고 저탄소적인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의 형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0: 지금까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높은 차원에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들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순정.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장서 문화의 도시 명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93번째는 장서 문화의 도시 명파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가 현대적인 심수항만과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두터운 인문경관이 하나로 어우러져 명파를 유구한 문명을 보유한 항만도시로 만듭니다. 동쪽으로 주산제도를 마주한 명파는 북쪽으로 항주만과 이웃하고 남쪽으로 천대산과 연결된 절강성 제2의 도시입니다. 당나라 때 도시 조성을 시작한 명파는 11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명파는 원래 명주라 불렀고 역대로 주와로 부의 소재지였습니다. 명나라 때 국호를 피하고 해역의 안정과 파도의 평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명파로 개명해 오늘날에 이릅니다. 명파에는 물길이 얼기설기합니다. 명파성의 동쪽과 남쪽, 서쪽에 여섯 갈래의 강물이 흐르고 도심은 세 갈래의 강물에 의해 삼족 정립의 구도를 형성하는 해서구와 강동구, 강북구, 세구로 분류됩니다. 도심에는 경치가 수려한 호수 월호가 자리해서 명파는 성 밖에 여섯 물줄기가 흐르고 성 안으로 세 갈래 강물이 흐르며 도심에 호수 하나가 있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자랑합니다. 독특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명파는 일찍 당나라 때 고대 중국의 해상 비단의 길과 해상 도자기의 길의 시점이었고 1840년 아편전쟁 후 개항해 중국의 유명한 항만도시로 되었습니다. 현재도 명파는 고대의 해운 부두와 공관, 회관 등 항만 특색이 다분한 문화재와 사적지들을 많이 보유합니다. 그중 안경회관은 강남에서 유일하게 천우궁과 회관을 겸한 고건물입니다. 청나라 때인 1850년에 신축한 안경회관은 바다 신의 제사를 지내고 상선주들이 모임을 가지는 장소였습니다. 벽돌 조각과 석각, 목각 등 명파의 전통 공법을 이용한 안경회관은 근대 지방공예의 대표작입니다. 명파의 장서 문화 또한 세상에서 이름이 자자하며 명파에는 수만 권에 달하는 도서를 소장한 장서루가 적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장서루는 바로 남국의 서성이라 불리는 천일각입니다. 명나라 병부우시랑 범흠의 장서로인 천일각은 4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천일각 명칭은 역경에 나오는 천일생수에서 취했습니다. 대량의 장서를 보유한 천일각에서는 엄밀한 도서 보존 제도와 고대 민간 장서가의 풍모도 엿볼 수 있습니다. 청나라 건룡제는 사고 전설을 소장하기 위해 특별히 전문 요원을 명파에 파견해 천일각의 규격을 알아보고 이 장서루를 모방해서 중국 전역에 장서루를 신축하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로부터 북사각으로 불리는 문원각과 문현각, 문수각, 문진각, 그리고 문회각, 문종각, 문란각 등 남삼각이 세워지고 천일각은 세상에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명파의 풍부한 장서 문화는 현지의 뜨거운 학풍과 많은 명인들로부터 기원합니다. 절강성 동부의 중심 도시인 명파에서는 당나라 서예가 우세남, 명나라 사상가들인 왕수인과 황종이 등 많은 문화의 명인이 났습니다. 영파의 문인들은 영파에서 식을 줄 모르는 학풍을 형성한 동시에 삼명학파와 양명학파, 절동학파 등 지방 특색이 짙은 다양한 학파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절강 동부의 문화 중심지인 영파에는 예로부터 불교가 성행해 오늘날도 천동사와 아유광사, 설두사, 보국사 등 많은 절이 보존되어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를 이룹니다. 태백산 자락에 위치한 천동사는 서진 때인 280년에 신축된 절입니다. 불교 선종의 5대 절인 천동사는 전각과 루각 등 다양한 건물 30여 채를 거느린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설도산 산중에 위치한 설도산은 서진 때 신축되어 천여 년 전의 송나라 때 최고의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설도산은 미륵불의 도장으로 현재도 미륵불상을 공양하고 있습니다. 령산 산마루에 위치한 보국사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대웅보전 건물입니다. 못 하나 사용하지 않고 나무로만 지은 대웅보전은 900년의 비바람에도 여전히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킵니다. 서진 때인 282년에 신축돼 17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아유광사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아소카왕의 이름으로 명명한 천년의 고찰입니다. 산발을 따라 조성된 아유광사의 중심선에는 산문과 천왕전, 대웅보전, 사리전, 법당, 장경루 등 절의 웅장한 주요 건물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1678년에 지은 사지전에는 정교한 석각이 새겨진 사리석탑 1기가 보존되어 있는데 그 사리탑 내부에 보석으로 장식한 탑정이 있고 탑정의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영파의 산수는 각자 서로 다른 아름다움을 유지합니다. 절동 제1의 폭포로 인정되는 설도산 천장암은 땅을 차고 하늘 높이 우뚝 솟은 푸른 산봉우리, 아찔한 천길벼랑에 하얀 비단 걸려 하늘거립니다. 절동 제1의 호수로 인정되는 산적고 물맑은 동전 풍경구에는 서호의 운치와 태호의 웅장함을 모두 갖추었다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또 자연경치가 빼어난 천동 산림공원은 푸른 소나무 숲이 끝없이 펼쳐지고 푸른 청산 속에 자리한 예스러운 봄왕궁이 조화를 이룹니다. 그 밖에도 영파의 주변에는 아름다운 경치의 관광지가 많습니다. 영파의 서남쪽에 있는 오룡담에는 전설이 깃들어 아름다운 자연의 신화적 색채를 가미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먼 옛날 동해 룡왕의 한 아들이 형제 자매들을 피해 수정궁을 나와 룡강과 장계하를 거치고 룡왕계를 통해 삼용산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때는 태양이 뜨거운 여름이라 룡의 비늘이 말라서 당장이라도 타버릴 것 같아서 룡왕의 아들은 한 구간을 가고는 담소를 만들어 놓고 뒹굴며 쉬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다섯 개의 담소가 바로 오룡담이라는 전설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왕룡계의 수원지는 해발 고도 600m의 전봉관 일대입니다. 산세가 가파른 관계로 왕룡계는 오랜 세월 동안 흐르면서 바위에 움푹 패인 저지를 만들었는데 현지인들이 용을 유난히 좋아하기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다섯 담소에 오룡담이라는 이름을 달아주고 아름다운 전설도 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파는 중국의 유명한 화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향항과 오문, 대만 등 지역, 그리고 세계 각지에 있는 영파 출신의 중국인 후예가 수십만 명에 달하고 그들 중에는 현지의 정계와 경제계, 학계에서 활약하는 명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영파의 지방극과 예술은 짙은 향토적 색채를 띱니다. 영파에는 살아도 죽어도 일편단심 서로를 사랑하는 련인 량산백과 추경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한 량축문화공원도 있습니다. 영파의 전통공예는 아름다운 모양과 독특한 품격으로 전국적으로 높은 명성을 자랑합니다. 그중 공법이 정교하고 색채가 화려한 채색의 칠기, 정교하고 우아한 전통 가구,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영파 자수, 부드럽고 반들반들한 돗자리 등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1: 지금까지 장서 문화의 도시 영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3: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3: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국무원에서 최근 교육발전 15차 5개년 계획을 인쇄 발부했습니다. 계획은 성급통합, 현중심 및 시현결합, 기초교육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기초교육 12년제 학제체계를 통합설계해 양질의 교육과정과 자원공급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무교육 연한 연장을 탐색하는 내용이 포함돼 학부모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한 집단화 학교 운영 및 도시농촌 학교 공동체 건설을 심화하고 의무교육학교 표준화 건설을 전면 추진하며 기숙학교와 농촌 소규모 학교 운영을 내실화할 방침입니다. 계획은 중소학교 햇빛 학생 모집 특별행동을 지속하고 두 가지 부담 경감 정책과 교육 품질 향상을 통합 추진하며 방과 후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령 인구 예측 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조건이 허락되는 지역에서 중소학교 봄, 가을 방학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대학생 자금 지원 상담 전화를 개통하여

대학 신입생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입생에게 자금 지원 정책에 대한 상담과 도움을 제공합니다. 각성 자치구 직할시와 조항부속 대학교도 동시에 상담 전화를 개통했습니다. 자금 지원 상담 전화 번호는 010-6609-7980, 010-6609-6590이며 접수 시간은 매일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교육부는 광범한 학생들에게 각종 사기와 불량 캠퍼스 대출에 대한 주의를 특별히 당부함과 더불어 낯설고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 전화, 위챗 친구 등에 대해서는 쉽게 믿지 말고 답장하지 않으며 송금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모, 선생님, 학교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7월 2일부터 6일까지 칼끝에서 피어나는 꽃, 독창적인 장인 정신, 길림 도화 민간 도화 예술 전시가 북경 국가대극원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정품 화작 전시, 지역 문화 관광 소개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도화 도화의 독특한 예술 매력과 길림의 짙은 지역 문화의 저력을 다양하게 선보였습니다. 국가대극원은 북경의 핵심 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예술의 전문성과 대중 전파성을 겸비해 무형 문화유산이 도시 예술시장과 접목하고 현대 미학 시야에 녹아들 수 있게 하는 훌륭한 창구이기도 합니다. 전시청에 전시된 도화 작품들은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장백산과 송화강 등 길림의 대표적인 산수 풍경이 생생하게 표현되었고 시골 전원의 모습과 본토 민속도 사실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작품들은 섬세하고 능숙한 칼솜씨와 풍부한 화면의 깊이로 도화 도화만의 독특한 예술적 특색을 뽐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작품 전시 플러스 동태 체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시 외에도 현장에서는 다양한 도화 특색의 문화 창의 상품들이 전시되었으며 도화 전승인들이 강철 칼로 직접 창작 기예를 시연하며 독특한 질감과 입체감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도화 민간 도화는 연변의 대표적인 문화 IP로서 도화시가 두 차례나 중국 민간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선정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아 길림성 왕청현 대흥구진 하서촌에서 연변 정읍문화교류중심의 주최하에 김태국 작가가 편저한 홍색연변 연변애국주의 교양기지와 봉화 속의 공동체 출간 좌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좌담회에 앞서 성룡대교, 량성룡 옛집, 량성룡 사적전시관, 방공호 등을 참관하며 항일투쟁과 국방기지 건설의 역사 현장을 돌아보고 혁명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습니다. 홍색 연변, 연변 애국주의 교양기지는 국가급, 성급, 주급 애국주의 교양기지 18개소의 기본 정황과 전시 내용을 체계적으로 소개한 도서입니다. 연변 혁명 열사 등문, 소왕청 마촌 항일 유격 근거지, 동북 항일 연군 한총룡 미령 유적지 등 주요 홍색 유적과 함께 동장령, 주덕해, 진한장, 한라견, 김상화 등 혁명 선열들의 사적, 한총룡 매복전, 라자구 전투 등 중요 역사 사건을 담았습니다. 봉화 속의 공동체는 길림성 출신 항일 열사들의 전기를 집대성한 도서로 길림성 항일 투쟁사를 폭넓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두 도서는 14차 5개년 국가 중점 출판물 출판 기획 프로젝트와 민족 문자 출판 전문 자금 지원 프로젝트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도 길림성 중점 도서로 지정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두 권의 도서가 연변과 길림성의 홍색 역사와 혁명 정신을 계승 전파하고 홍색 문화 관광 발전과 애국주의 교양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0: 신원촌 통상구에서 일전에 10대의 국제전자상거래 화물운수 차량이 처음으로 출경 통관 검측을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이는 이 통상구가 본격적으로 기능 검사 단계에 들어섰음을 상징합니다. 신원촌 통상구는 국내 인류 연변 통상구 기준에 맞춰 계획 건설되었으며 전반적인 건설 수준, 시설 배치와 종합 봉사 능력이 전국 동류 연변 도로 통상구에서 선두 수준입니다. 통상구가 전면적으로 개방되며 훈촌의 연변 지역 우세와 국제 산업 우세를 충분히 분출시키면서 국제 전자상거래, 해산물 수입, 완성차 수출 등 특색 무역 업태를 꾸준히 성장시켜 전성 대러시아 개방의 전반적인 능력을 전면적으로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현재 신훈춘 통상구는 검사, 조사, 시정, 보안 병행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행하고 3일마다 한 가지 통관 업무를 새로 증가하는 순서에 따라 상품차, 해산물 등 전체 품목 통상구 업무 검측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 적용 범위를 꾸준히 확장하는 한편 통관 과정을 최적화하고 검수 심사, 전반적 사용 투입 등 재반 마무리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훈춘 통상구는 7월에 검수를 통과하고 사용에 투입되어 전체 품목 규범화, 상시화 통관 운영을 실현할 전망입니다. 훈춘시 관련 책임자는 훈춘시는 새 통상구의 플랫폼 우세를 기반으로 대러시아 경제무역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국제 특색 산업의 질 향상, 규모 확대를 실현해 전성 대외개방 최전선 창구를 힘써 구축함으로써 길림의 전면 진흥이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는 데 힘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오늘의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중국 문자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0: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중국 문자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건설된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중화 한자 문화의 과학적 보호, 전시, 연구를 일취한 곳이자 전국의 과학 대중교육 기지와 애국주의 교육 모범이 되는 곳입니다. 2009년 11월 16일에 첫 번째 단계가 완공돼 개관한 중국 문자 박물관은 이어서 2022년 11월 16일에는 계속된 건축 공사와 한자 공원이 완성돼 총 470무의 부지 위에 펼쳐진 심오하고 흥미로운 중과 문자의 세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선원관, 회문관, 박물관 등 주요 건물과 한자 공원을 포함해서 독특한 주제, 완벽한 기능 그리고 특별한 스타일링을 자랑하는 현대적인 문자 문화 중심지입니다. 선원관, 회문관, 박물관의 건축은 상공에서 봤을 때 마치 합자를 형성하듯 설계되어 있는데 이런 천인 합일의 우리나라 전통 문화 이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선원관에서는 한 조각 갑볼이 세상을 놀라게 하다와 중국 문자 발전사를 통해서 중국 문자의 발전 과정을 관람객들에게 펼쳐 보입니다. 회문관은 한자 민소, 조소 경림, 서원 영화 등을 통해서 문자 발전의 백미와 중요한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석하며 문자 문화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잘 입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박물관에서는 자리 건건을 통해서 한자의 해석 과정을 경험하며 교육적이면서도 즐거운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자 공원은 박물관 양쪽이 위치하며 총 214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이곳에는 한자의 구는, 한자의 변화, 한자의 재미, 한자의 아름다움, 한자의 온율, 한자의 힘 등 6가지 한자 문화 전시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중국 문자 박물관 방문은 단순히 박물관 관람을 넘어서 중국의

0: 것입니다. 이제 중국 문자박물관에서 시작되는 문자와 문화의 여행을 함께 떠나보시죠.
1: 지금까지 중국 문자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림준걸 가수가 부릅니다. 밤이 낮에 묻는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2: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차량이 홍수에 빠져 두 명이 고립된 위급한 상황에서 지나가던 목축민이 밧줄로 생명의 다리를 만들어 사람을 구조한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신강 바얀골 몽골 자치주 차말현 산간 지역은 계속된 폭우로 산사태가 유발되었습니다. 집차 한 대가 물에서 달리다 고립되었습니다. 위급한 시각 지나가던 목축민이 밧줄을 던져 생명의 다리를 만들어 갇힌 두 사람을 성공적으로 구출했습니다. 당시 급류로 인해 오프로드 차량 한 대가 도로에서 떠내려갔고 차체의 거의 절반이 이미 침수되었습니다. 차 안에 두 명 운전자와 승객은 위험을 깨닫고 즉각 차에서 내려 물을 건너려고 시도했지만 산사태의 충격으로 그들은 똑바로 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온몸이 흙탕물에 흠뻑 젖어 언제든지 급류에 휘말려갈 수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 지나가던 목

0: 목축민들이 밧줄로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목축민 누르하는 곧바로 물었습니다. 차에 아직 사람이 있습니까? 강가에서 힘껏 밧줄을 잡고 한때 홍수로 뛰어들어 사람을 구하려 했던 사람은 누르한의 남편인 24세의 카이세르였습니다. 22일 오후 그와 아내 누르한은 어머니와 또 다른 목축민 친구와 함께 목축지에서 산을 내려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산사태가 길을 막아서 그들은 차를 먼저 하천 동쪽 강변에 주차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귀가 방안을 논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위험에 처한 오프로드 차량이 카이세르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오프로드 차량은 바로 홍수에 휩쓸렸는데 절반까지 헤엄쳐갔을 때 그들마저 홍수에 휩쓸렸습니다. 카이세르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저는 즉각 차에 있는 두 묶음의 밧줄을 연결한 후 강물에 두 번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의 양말에 돌을 담아 갇힌 사람들에게 던졌고 그들은 그것을 잡았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아내 누르한과 남편은 함께 밧줄을 들고 앞으로 달려갔고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누르한은 위글 어로 남편의 이름 카이세르가 용감하다를 의미하고 자신의 이름 누르한은 햇살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8월에 결혼한 이 젊은 부부는 모두 차말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큰 비를 본 적도 없고 이렇게 거센 산사태를 겪은 적도 없었습니다. 물속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습니다. 카이세르는 당시 두려움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갇힌 두 사람이 걱정스러웠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 현지 광산구의 노동자들입니다. 구조된 원광촌은 현지 광산 건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기업의 책임자로 이번 사고는 물자를 배달하는 길에 발생했습니다. 그 SUV에는 산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준비한 고기, 채소, 과일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원광촌은 매주 두 번 산에 올라가 물자를 전달해야 하는데 이 길을 그는 이미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이곳은 폭이 5-6m로서 매우 평범한 물길입니다. 평소에는 강에 돌멩이만 있었습니다. 이번 홍수로 인해 위험에 빠진 것은 상상밖의 일이었습니다. 목축민들의 소박한 선의와 두려움 없는 용기는 그들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절망적이었고 숨을 쉴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두렵습니다. 홍수 강변은 고비 사막이었기에 침수가 쉽게 발생했고 물살이 매우 거세 참으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지 목축민들이 우리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었습니다. 원광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륙지에 도착한 후 원광초 두 사람은 온몸에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카이세르 가족은 옷과 음식을 꺼내주었고 남은 물 한 병을 그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30분 원광초가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6월 23일 오전 집에 돌아온 카이세르는 이번 인명구조 경험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는 중요한 시각에 앞장서 밧줄로 생명의 다리를 만들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23일 구조된 원광초 등은 초대를 받아 카이세르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생사의 기로에서 탄생한 우정은 따뜻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차량이 홍수에 빠져 두 명이 고립된 위급한 상황에서 지나가던 목축민이 밧줄로 생명의 다리를 만들어 사람을 구조한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에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봇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진시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진시황은 조나라의 대상 여비류의 도움으로 즉위한 장량왕의 아들로서 기원전 259년

0: 뒤에 단위인 보, 장, 등이 각국에서 약간씩 달랐습니다. 뒤나 말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한 말이 어느 나라에서는 한 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전국의 도량형을 엄격히 동일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조나라를 통일했던 바로 구해에 실시됐습니다. 화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의 화폐가 전국에서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시황은 문자도 통일시켰습니다. 전국시대 각 나라마다 글자의 형태가 달랐습니다. 그 근본은 은나라의 갑골 문자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자체가 달랐고 제각기 다른 문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시황은 진나라의 소존이라는 글자의 형태를 초나의 문자로 정하고 나머지 문자들을 폐지시켰습니다. 같은 문자가 전국에서 통용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의사소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됩니다. 진시황의 통일 정책으로 또 하나 유명한 것은 동괴, 즉 박휘, 폭을 통일한 것입니다. 당시 각국은 제각기 다른 나라의 수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박휘 폭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수레는 대부분 전차였습니다. 말이 끄는 전차는 도로에 깊은 바퀴 자국을 만들고 그곳이 레일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레일에 차륜을 넣어서 수리를 달리게 했던 것입니다. 전차는 싸움을 위한 것이므로 타국의 전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퀴 자국의 폭을 다르게 해 두 면적의 침입을 막는 데 효과가 컸습니다. 바퀴 자국의 차이는 전국적인 교통의 흐름을 저해시킨다고 여긴 진시황은 전국에 치도라는 도로를 만들고 차륜의 폭을 통일시켰습니다. 그 후로 각지의 교역이 번창하게 됐고 산업경제가 활성화됐습니다. 진시황은 북부지역 소수 민족들의 잦은 침략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수축했으며 상업을 장려하고 남서부로 원정을 벌여 진의 통치 영역을 서남부, 동남 연해 지방, 주강이 흐르는 광동성까지 넓혔습니다. 진시황은 중국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라 할 수 있지만 그의 폭행은 공족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만리장성의 구축은 당시 인력과 물력, 과학기술 수준의 제한으로 고액의 자금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사상자를 초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시황은 또한 토목공사를 크게 벌려 호화로운 공전 아방궁과 자기의 능을 구축했습니다. 지금 만리장성과 소안의 진시황릉 병마용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됐습니다. 진시황의 다른 하나의 폭정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분소갱요입니다. 사상적으로 전제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원전 213년 진시황은 궁중에 소장한 진사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역사책과 유가 경전을 전부 소각할 것을 명했고 지원은 이런 경전을 소장하거나 전파하는 학자들을 생매장했습니다. 진시황은 통일 11년 만인 기원전 210년에 사망했는데 이후 진나라는 기원전 202년에 농민 봉기로 멸망했습니다.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시킴으로써 중국 역사의 장기적인 분열 국면을 결속지었으며 한민족을 주체로 한 강대한 다민족 봉건제국을 창건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중국 역사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1: 지금까지 진시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어딘 등린 체르리자 존적 희란의 노대자 조티 적든 보인 후줄라 틀활게 여구야 얼내 돔드 젤르기와 타나비인 워치르기 아소야 여우 정샹민이의 시샤와 사디리 휘누이트 시샤왕아 뉴허공대 초승비치기 내로이자 초승당그르긴 비치기 자이야지 등르가지르도를 아멜댑쇼 탕왕사드 우셔가 남만 원신 우셔 그인 허스들이 귀치근갓 상음스르고에 인가지리럿 네문 언니 벌칠바후 두가 작 막내월 지구를 섯 부르디자 바트르 후친 벌벌더 귀칠 벌제 은차가 덧가 드서 가르보들렛 가위작이 배구룩 차가 벌제 탕왕시기 무흑 작 디미오들로 벌지르나 단내 얼마도 비는 가서요 함께 누른다. 당월진 호외준의 두두 저화랑 타나서 아수발라 진흙 아륵받 힐주자 응 누른 야마를 알아가라 당월진 니에슬을 하튼 햇슬이 우스가지 당월진 뭐지 타벅시라긴 어느고 지리신 힐라트가 저화랑 아륵보록 제라 드루네오에 아르네 우친 아바디님 볼 아슬릉자한 애들라나 아르고 하닌 아바디님 볼 디밀라임 토이조드레 더러울을 낙대째 돈더성거제가 도르고에 누들 도사라다 여우청샹 을드위미 내마다 송승대들리 청부스 역청샹 아수착든 돌단 가르떠라히 흐무디 야가힘이 해를 화르바람에 저화랑 흘겐 정상우시여 미니엔 내 후네 우차가 봐라 대뜬 뭉앗 후차 부르들어 장난 헛드네 가지라 소재나 후차 야로다르 시샤왕 역치르기 다이세 중요한 어른 들어가르지라 수부라 수부르다 치르다르 흑무토 탕월진 가질 어른이 봐라 장주인 치르긴 해로 드레미들 장난이 이하로벌 히로이 털위 뼈든 도털 틀어서 늙을 덜 햅슬이 가라가가 니에슬 호티기 드릇템지 시샤왕하러 호트나 응불 탕하가니 엠달벨 운들 셔를 끈데 어태 올갓 틈은 집으로 집디잘라 새아 투심을 혹신 투심한 날이긴길래 가림집세긴 불뜸이여 까불도 흑인 예실한 역탕몰티 뭐졸라그지 여우구의 상사 이너제 히트너리 나지 하하 저화랑 진행은 흘자 웅으로 능박 붙들려고 해나 디핫 어문 잘로장준 나라 나서줘 타날 협협내 버틴 스틱스난 흘주자 역 유리 부탁하무스발 으르흡시 흥기지 유일된 바 아르산박이 흐르길 화범 알텐 두이기 멋딜 화 아브르코 왈렌 장주의 날 아시라 제